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에서는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그리고 부부 사랑 고백 등 많은 행사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 분위기도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화목해야지만 자녀가 행복할 수 있고요. 또 지역과 나라와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의 소중함과 또 고마움, 서로에게 그 사랑을 전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목요일 아침 첫 곡으로 준비한 찬양입니다. 김민식의 부부송으로 시작합니다.

네, 김윤식 목사님의 부부송이었습니다. 오늘 5월 21일 목요일 아침 사랑에 들어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5월 21일로 정했다라고 하죠. 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자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1595번님께서 벌써 목요일이네요. 부부의 날 아침에 출석합니다라고요. 출첵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이렇게 부부의 날을 맞은 아침에 또 부부가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부부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접니다라고요. 저요라고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 가정에는요, 선물을 좀 드릴게요. 대신 꼭 같이 듣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의 장소에서 듣는 게 아니라 한 장소에서 같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부부가 계시다면요, 저희 가정 접니다. 저요라고 좀 번쩍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짧은 사랑의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선물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문자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오늘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요. 하나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아보도록 하죠.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두 글자로 들어오시고요. 부부가 또 같이 하나로 방송을 듣고 있다. 한 라디오로,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방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요, 접니다. 라고 보내주세요. 육아는 81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인천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라고요. 마음이 좀축 처지지 않도록 사뜰과 힘내보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나요? 때로는 날씨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제부터 비가 내렸는데 오늘도 혹시나 좀 마음이 다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힘내시길 바랄게요. 2042번님, 차분하게 다들 각자의 자리로 가서 집안 정리도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또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곡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2387번님, 저요라고 하셨어요. 와, 부부가 같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죠? 방금 들어왔어요. 늘 서로 아끼며 존중하라는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님 말씀을 새기며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릉도의 애청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우리 애청자분 아니신가요? 네. 아, 그럼 부부가 같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2387 가정에는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한 공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부여야 됩니다. 아시죠?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에요. 가정은 세우

감사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아, 2387번님 따로 있다가요. 부부가 따로 있다가 방송 나가는 순간에 제가 극동방송 듣는 공간으로 쑥 들어왔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타이밍, 가장 좋은 타이밍에 적합한 시간에 확 들어오셨네요.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있다가 아, 혹시 방송 같이 듣고 계시는 분, 같은 공간에 계시는 분, 저요라고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멘트가 나가는 순간 남편분이 들어오셨나 봐요. 마치 방송을 들은 것처럼, 그죠? 아, 축하드리고요. 2387번님 주소와 이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4번님께서도요, 저요라고 하셨어요. 같이 듣고 있어요. 저보다 극동방송을 더욱더 좋아합니다. 정PD님, 승리하세요라고요. 보내주셨네요. 저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남편이신가요? 네. 와. 오늘도 이렇게 출첵 남겨주시고 두 분이 같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 하니까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1204번님 가정에도요,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595번님, 부부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일하며 극동방송을 듣는다. 와, 복이 넘치는 가정이네요라고요. 부러워하셨어요. 근데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1595번님이 아내 자랑을 한번 하셨거든요. 조촐한 저녁 외식 제의에도 기뻐하는 제 아내를 자랑해봅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늘 그래요. 와, 너는 참 장가 잘 갔어. 라고요. 그렇군요. 아유, 행복하시겠습니다. 그죠? 사실 주변 지인분들이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아내분을. 와. 아내분의 또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또 조촐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평생 또 잊지 못할, 네. 그런 따뜻한 오늘 외식 한번 또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2667번님께서요, 지금 방송국 주변 지금 한 바퀴를 돌고요, 하나로 출첵합니다 하셨습니다. 결혼 30여 년이 넘지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남들은 다들 바쁘게 하나 되는 듯 합니다. 허나 노력할게요. 파이팅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30여 년이 넘었지만 부부가 맞아요. 이게 죽을 때까지도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만큼은 또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또 아껴주고 가정의 소중함을 또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오늘 부부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라는 두 글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첵 받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같은 공간에서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요라고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게도 선물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두 분이 함께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저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요, 우리 부부가 같이 한 공간에서 방송을 듣고 있어야 하는 가정이 있다면 저요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띄우는 그 고마운 마음, 네, 감사의 마음을 또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출첵은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두 글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첵 받고 있어요. 이어서 준비한 찬양은 워킹의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돌발 상식 퀴즈. 돌발 상식 퀴즈 준비했어요. 오늘은 부부의 날인 만큼 부부의 날과 관련된 문제 갖고 왔습니다.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해가 있습니다. 몇 년도일까요?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해. 언제일까요? 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2001년도, 2번 2007년도. 1번은 2001년도고요. 2번은 2007년도입니다.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해는 언제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내년이 딱 20년이 되네요. 올해가 2026년이죠. 네. 그래서 내년은 몇 년도죠? 2027년도죠. 내년이 딱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네요. 1번 2001년, 2번 2007년.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에요. 힌트는 내년이 20년이 되는 해다라는 게 힌트입니다. 5793번님, 새싹분이세요. 운전하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부부의 날이었군요. 이 깨달음에 띵! 첫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아마 결혼하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중요한 날은 깜빡 잊어서 어떡하지 하는, 되게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 늦지 않았고요. 오늘 하루 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부의 날 큰 선물보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하고요. 서로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고요. 오늘 새싹으로 들어와 주신 5793번님께는요,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82번님, 7201번님, 네, 그 외에도 정답들 0814번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와, 축하드립니다. 0814번님. 아니,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또 결혼기념일이세요? 와, 다시 한번 축하 드리고요. 퀴즈 정답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1595번님도 맞아요. 네, 보내주셨어요. 법정 공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법정 기념일인데 법정 공휴일, 그죠? 공휴일이면은 저도 좋겠네요. 공휴일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해가 있습니다. 몇 년도일까요? 1번 2001년, 2번 2007년. 힌트는 내년이 딱 20년이 된다라고 힌트를 드렸어요. 아시겠죠?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팀르고십의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0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0: 함께 지어져가는 팀르거십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하고요. 말씀 들으신 후 오늘 돌발 상식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할게요.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1: 5월 21일 믿음의 영적 논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마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반대로 말하곤 합니다. 심지어 가장 영적인 사람들마저도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해, 돈이 많아야 해, 옷도 필요하고 먹고 살 것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반대로 만드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당신 삶의 최대 관심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인해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삶의 수단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가 너희들의 삶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집중하라.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부주의함으로 인해 고생합니다. 그들은 마치 돌봐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들에 대해 부주의합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부주의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최대 관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째로 두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힘든 훈련 중 하나입니다.

0: 우즈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의 나의 최고봉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의 영적 원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육안의 파리번님 보내주셨네요. 이 시간은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리고요. 또 선물 당첨되신 분도 발표하도록 할게요.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돌발 상식 퀴즈 정답은요, 2번이었죠.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 5월 2일에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2번 2007년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982번님, 그리고 0014번님, 마지막으로 1985번님까지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좀 비가 온다고 하죠. 경주에도 비가 많이 와요라고요. 5463번님, 네, 날씨 전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2007년 이렇게 또 네, 남겨주신 분도 있으시네요. 1595번님, 마태복음 6장 33절 올해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정령께 의탁하는 힘든 훈련, 오늘도 파이팅해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1595번님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이 들어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2부 시간에서는 소나기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농어촌 미자리교회 섬김 프로젝트 소나기 2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10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부에 만나요.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위기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무려 180일, 그리고 이어진 7일간의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마지막 날인 7일째에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아수에로 왕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한껏 좋아졌습니다. 술 기운에 일곱 내시를 보내 왕후 와스디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자랑하고 싶으니 왕후의 관을 쓰고 당장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의 명령을 전해받은 왕후 와스디의 반응이 영 시큰둥합니다. 그리고는 단칼에 왕

왕의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이 일로 아하수에로 왕은 불같이 진노하게 됩니다. 에스더 1장 12절을 보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고 묘사합니다. 사실 왕후 와스디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날처럼 당신이 뭔데 나도 손님 맞이 중인데 나를 부르느냐 하고 부부싸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은 부인인 왕후조차도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왕 자신조차도 한 번 내뱉은 말은 취소할 수 없고 끝까지 책임져야 할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소름 돋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인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훗날 하만이라는 자의 악랄한 계획에 의해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위기를 아시고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미리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가 되어 유다 민족을 구원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왕후의 자리가 비어 있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소하고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술에 취한 왕의 허세와 그것을 뜬금없이 거절한 왕후의 기싸움마저도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불같은 성격, 와스디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인간의 실수투성이 일상마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일로 아하수에로 왕은 일곱 현인과 논의하여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과 미칼레 전투에 출전하게 됩니다. 에스더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장과 2장 사이에 엄청난 세계사의 전쟁이 지나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리스 정복 전쟁에서 대패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수상궁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에 지고 돌아와 우울하게 앉아있으니 홧김에 폐위시킨 왕후 와스디가 생각나면서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며 마음 불편해합니다. 바로 이때 침통한 분위기와 왕의 우울한 기분을 바꿔보고자 측근들이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자고 제의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타이밍과 역사의 흐름이 마침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이 터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수습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닥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조차도 주관하시며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가난함, 연약함, 육신의 질병 때문에 좌절합니다. 과거 나의 뼈아픈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내 삶을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경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은 내 삶의 조각들마저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그 부끄러운 실수와 아픔, 우스꽝스러운 일상마저도 재료로 삼으셔서 기어코 나를 구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도구로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위대한 섭리 안에서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안개 같은 현실에 놓여 있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섭리 안에서 붙잡고 계시며 위기가 닥치기도 전에 나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0: 때문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4339번, 이사이에 4339번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교통방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 또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췌장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귀한 생명을 선물한 아내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큰애 아빠가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항상 가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마음을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그때가 가장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송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0: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1: 너무 감사했다고 전한 아내의 인사의 메시지. 이렇게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사랑들은 매주 목요일 이부 시간 농어촌 미자리교회 섬김 프로젝트 소망 나누기 소나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포항 송동교회 박희영 목사님,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1: 네,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도 지금 비가 좀 내리긴 하죠?
2: 그렇죠.
0: 네.
1: 예, 나이 탓인지 계속 일기예보를 했어요.
2: 그랬습니까?
1: 일기예보를 했는데 정말 그냥
2: 그냥
1: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0: 어제 컨디션이
2: 그러네요.
0: 안 좋으셨어요,
2: 아,
0: 권사님께서.
2: 그러셨구나. 그게 일기예보구나.
1: 네.
2: 아, 그러면 좀 우리 기상청하고 연락을 좀 해서
1: 어떨
2: 때마다.
1: 때는 목사님 기상청보다
0: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1: 정확할 때가 있어요.
2: 그러시네. 아유, 참. 그래도 세월이 흐르고 육신이 약해진다는 게
1: 네.
2: 참 힘들다, 그죠?
1: 산후도우미를 제가 했잖아요.
0: 네네.
1: 우리 막내
2: 그렇죠.
1: 산후도우미를 했는데 할 때는 정말
2: 행복하게 이제.
1: 씩씩하게

0: 마땅히 해야 되니까 제가 목사님 요즘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가면 끝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때는 이렇게 컨디션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하고 나니까 그냥 일기예보도 너무 정확하게 마치고
1: 그래요. 근데 어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는데도 네. 또 열심히 끝까지 또 취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네.
0: 저는 항상 너무 취재 나갈 때와 방송
2: 할 때와
0: 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해요.
1: 네. 우리 유가는 파리보님께서도요, 목사님, 고사님, 우중에 또 평안하시죠? 라고 하시면서 출첵 보내주셨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그렇죠. 비가 사실은 참 귀한 비였잖아요.
1: 그럼요, 필요한 비죠.
2: 너무 귀했고, 네. 그것도 그 뭐 태풍처럼 폭우가 아니라 살랑살랑이 내려주어서 네, 사실은 네.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1: 약비죠.
0: 예, 네, 단비네요.
2: 예, 네,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예보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가 좀 쭉 내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죠. 아, 이제 정말 온 천지가 그죠 또 농사에 애씀에 좋은 열매들로 자라고 성장하겠다 그런 마음과 함께 또 하나 네네. 풀도 참 잘 자라겠다 그래서 풀도 참 잘 자라겠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담비라는 게 네. 사람이 참 물을 열심히 주고 갖고 보잖아요.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열심히 주는데 아무리 열심히 줬다고 했는데 물이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담비는 땅속으로 쑥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비만 맞아도 그저 온 천지가 푸르르게 네. 그저 그 바뀌어져가고 성장해가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진짜 온 세상의 농부가 하나님이시다. 그죠? 가장 네, 합당한 네. 때에 비를 주셔서 햇빛을 주시고 기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진짜 농부의 모델은 하나님이시다. 아, 하나님께서 네. 하신다.
0: 하나님께서는 네. 그 비도 그렇지만 응답도 그러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네, 가장 좋은 때.
0: 네, 되시죠. 너무 막 제가 네. 막 하려고 하나님 막 그냥 간절하게 그냥 막 찾고 아니면 제 선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시 낙망하고 그냥 그렇게를 계속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해놓은 우리가 기도해놓은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실 때는 너무 쉽게
2: 네. 딱 그만큼
0: 네, 딱 그냥 한 방에 네. 아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걸 네. 몰랐구나 그냥 너무 아무튼 오히려 죄송할 정도로 감사하게
2: 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 쭉 몰아가시다가 야 이제 진짜 어떻게 하나 막다른 골목이다 싶은데 딱 그 시간에 역사하시잖아요.
1: 아, 네.
2: 그죠?
1: 맞습니다.
2: 하나님이 진짜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네.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딱 그만큼이라는 거. 네.
0: 넘치지 않게.
2: 그렇죠. 네. 그만큼을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
2: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1: 네네 맞습니다. 오늘 그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네. 네, 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함께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또 소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죠. 이 시간은 저희가 또 어제 취재를 또 다녀왔습니다.
0: 네.
1: 네. 포항에 위치해 있는 또 바다교회라고요. 박정환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 바다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흔히 바다 하면은 진짜 그렇죠. 왜 교회 앞에 바다가
0: 네,
1: 있을 것 같아요.
0: 동해바다. 여기 특별히 동쪽이니까. 네.
2: 아니, 저도 네. 바다교회 목사님을 안 지가 우리 같은 외니까 네, 네. 오래되었는데 바다를 생각하면서 그냥 바다를 네. 생각했어요. 아, 동해바다 아니면 저 삼정바다 뭐 동구바다 네, 네. 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 다른 의미가 있나 봐 그죠? 네,
1: 네. 맞아요. 네.
0: 네. 네. 아, 너무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어머 이렇게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냥 자녀들 이름 뭐 이제 손

0: 손주 손녀들 이름
1: 네.
0: 이제 다 나고 없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나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바다라는 이름 그런 네네. 뜻으로 바다 이름이 그냥 바르고 다름
1: 네,
0: 그런 바다라면 그냥 이름도 참 좋겠다 이런 네네. 생각을 했어요.
2: 맞습니다. 네.
1: 그죠.
2: 발음 다름
0: 네. 네.
1: 발음과 다름
2: 네.
1: 그 밑에다 써놨던가요?
2: 교회 가니까 주부에도 있었어요.
1: 아.
2: 네네네. 발음 그쵸? 다름 그리고 앞에 표도
1: 깊네요.
2: 있었죠.
0: 그러니까
2: 네.
0: 너무 그냥 예쁘고 뭔가 가슴이 와닿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그냥 네네. 그런 말씀이었어요.
1: 아,
2: 교회를 찾아갔는데 사실은 간판이 빛이 바랬죠. 되게 선명하지도 않고 흐릿하면서 빛 바가 보이는 것 같은데 다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전 못 봤어요.
2: 그래서 교회를 딱 봤는데 아 진짜 이 교회에 필요한 거 교복의 간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1: 그렇죠.
2: 그래서 저희 바다교회가 지금 보시다시피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판이 너무 또 낡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오늘 또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바다교회 새롭게 또 간판을 깨끗한 간판을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후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번 네.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후원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바다교회 이 간판이 또 세워질 수 있는데 귀한 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믿고 네 여러분들 후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다녀왔는데요.
0: 네.
2: 박정환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께서 또 사실 어려움도 있으셨고 원래는 그 교회를 두 층을 쓰시다가 그 교회 사정으로 인해 한 층만 또 사용하신다 하셨거든요. 한 45평이죠.
0: 적은 교회들의 어떤 그 영향이 코로나로 인해서
1: 그렇죠.
0: 많이 나뉘어진 것 같아요.
2: 네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목회하고 계시고 또 바다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 바로 박정환 목사님 만나보시죠.
3: 교회가 개척한 지는 한 18년 정도 될 겁니다. 이제 바다교회의 그 발음과 다름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모토가 있어서 그 앞자를 따서 발음의 바자와 다름의 다자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바다교회를 지었는데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 18년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회론을 배울 때에 교회가 발음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일반 사회단체와 같은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다름이 있어야 된다.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발음과 다름의 앞자를 따서 바다교회가 된 겁니다. 포항의 이미지하고 또 맞아요. 예, 그 처음에는 우리 교단에 바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하고는 같이 바다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포항이라는 지명을 일단 붙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단에 이 교회가 바다 교회가 3개 있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뭐 25년은 안 넘었겠습니까? 뭐 교육 전도사 그거 빼고 전임직을 해도 뭐 한 25년은 되겠죠. 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제가 가장 갈급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할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그게 너무 있잖아요. 뭐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게 뭐 1년씩 끌고 가니까 좀 답답했어요. 굉장히 답답했어요. 아니 많이 알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사실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사실에서 자꾸 시험이 그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뭐 그런 고민들 하는 가운데에

고향에 이제 교회 그 화천 거기에 충성교회 목사님이신데 아주 뭐 점잖으신데 그분이 어느 날 내가 고향 갔을 때에 고향 가서 교회 가니까 그분이 진로에 대해서 한번 언지를 했어요. 혹시 그 길이 지금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언지를 하더라고. 그거 계기로 해서 이제 굉장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때는 이제 제가 울진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 이거 내가 배워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제가 뭐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영남신학교 제가 3학년에 편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신대 했고 그러고 난 뒤에 아무래도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성교학을 배우면서 너무 고민이 됐던 게 뭐랬냐면은 아니 이게 다종교 사회 속에서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게 감옥이 하나도 없다는 게전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 나갈 건데 아니 교회 지도자로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한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 사회는 굉장한 다종교 사회인데 다 종교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나가서 거기다 대놓고 벽에다 대고 전도를 하고 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아무리 봐도 나는 이상한 것 같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뭐 비교 종교학이라든가 종교학이라든가 그걸 과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대 대학원을 가려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종교학을 배워서 내가 우리 그 후배들에게는 지도자로 나갈 때 그래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맛이라도 보고 내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대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을 갔어요. 거기가 종교학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종교학과가 그때만 해도 세 군데밖에 없어요. 아, 그래 세 군데인데 뭐네 군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서울대가 있었고 서강대가 있었고 대구 가톨릭대가 있었고 강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석사하고 박사학위를 거기서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제가 인간학을 제가 6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좀 상담은 이게 조금 목회하는데 기본인 것 같아서 숭실사이버대학교를 상담학을 통해서 제가 또 학위를 또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학교는 내가 대학교를 한 5군데 다녔어요. 네, 다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 현장에 들어왔는데 지금 내린 결론은 사회 목회는 제가 실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가 이제 12년째, 지금 13년째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법원에부터 그다음에 학교 뭐 폭력부터 뭐 이런 것들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 목회가 있다면은 사회 목회는 실패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랄까 제가 설교에서 개인 구원도 엄청 강조하지만은 사회 구원도 제가 엄청 강조하는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정치를 어떻게 볼 건지, 어떻게 참여할 건지, 이런 자세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런 것들을 사회 문제 속에서 사회 문제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지금까지 그냥 배웠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누구 편을 들고 뭐안 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저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보자는 주의거든요. 기도 부분은 물론 뭐 개인 가정에 대한 기도야 뭐

하지 마라 그래도 그거는 뭐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당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포항당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또 포항에, 또 지구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조금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하여튼 저는 살아가고 있고, 저는, 저희들은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루 중에 편한 시간대에 들어가서 좀 저거 하시라 좀 해서, 저는 조병호 목사님의 그거 1년 성경 통도 그 프로그램을 따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1년에 365일을 통해서 성경 통도 1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어서 새벽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이걸 정하지 않아요. 그 교회력을 보면은 쭉 있잖아요. 그 주위에 봐야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정장복 교수가 하든지, 뭐 그다음에 김종열, 그 전에 제일교회 김종열 박사가 하든지, 그 목사님이 하시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김항암 목사님이 있든지. 거기에서 보면은 전부 다그 목사님들의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어떤 한 분을 따라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제가 정한, 이 말씀을 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한 번도 안 얘기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인들이 요즘은 전부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해서, 뭐, 따로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그냥 밴드에 들어가서 하루 중에 조금 그래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안 그러면 찬양이라도 한곡 정도는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이 두 분, 권사님 두 분, 우리 노회에 지원을 받는 것 중에서 제가 사례금을 제가 못 받은 지가 한 2년 됩니다. 사례금 없이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권사님 생각, 뭐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 아내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한 번도 제가 사례금을 정상적으로 집사람인데 들란 거는 1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책임지고, 가정에 대한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뭐 아들 교육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 이래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못 받으면 그 목사님은 뭐 위에 삽니까? 이러죠.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강의하는 거, 그다음에 뭐 법원에 가서 조금 일하는 거, 그다음에 뭐 조사원 이런 거 해서 나오는 뭐 그런 것들 저거 해가지고. 근데 뭐 내가 가정에 이제 돈을 안 들러줘가지고 이제 집사람인데 조금 치이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는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았고. 아이들이 지금 뭐 큰아이가 원래 35고 둘째가 30이거든요. 둘다 이제 직장은 갖고 있고, 다 알아서 살아라. 뭐, 그러고 있습니다. 간판은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진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찢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 간판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아내는 정리를 했는데, 아내만 정리해놓고 우리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뭔가 안 맞다. 저기 바깥에 절여놓고. 사진 보셨죠? 색도 엄청 바래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간판을 의뢰를 한 겁니다. 변함없는 교회가 설립될 때에 그 정신을 은퇴할 때까지 유지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기독

0: 네, 포항바다교회 박정화 목사님 뵙고 왔고요. 목사님께서 또 간판 얘기도 하셨고,
1: 네.
0: 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목회하는 동안 이 간판이 좀 깨끗하게 또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또 저희 소나기 쪽으로 또 함께 또 나눠주셨는데, 아, 목사님도 간판 보셨죠? 그
1: 네.
0: 사진으로 한번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0: 네.
1: 아, 참 교회의 그죠 얼굴이잖아요.
0: 그쵸,
1: 그죠?
0: 네.
1: 예. 네, 그쪽이 그 공구상가 쪽이에요. 그쪽 공구상가 쪽이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바다 교회 그죠? 발음과 다름으로 행복한 교회. 아, 이 정말 진짜 너무
0: 네.
1: 멋있어요. 그죠? 예, 발음과 다름으로 행복한 교회. 교회를 하나님 그곳에 세워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간판이 사실은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참 진짜 꼭 바꿔야 될 그죠? 그런
0: 네.
1: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야 뭐 그냥 그렇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간판을 좀 바르게 다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르게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있고 또 그곳에 발음과 다름으로 행복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좀 그죠 보여주는 그런 간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진짜 너무 좀 너무 엉망이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0: 네.
1: 안타깝게 보신 많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고 꼭저 간판이 바뀌어야 될 텐데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그런 중에 우리 소나기와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고 또 우리가 함께 바다 교회에 그 간판을 그죠 좀 간판을 바꾸어서 또 귀한 교회가 다시 한번 더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0: 네. 저희 사실은 간판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1: 네, 많이 했죠.
0: 지금까지. 근데 간판에 새롭게 달리고 또 무엇보다 성도님들 목사님 가장 기뻐하셨어요.
1: 네.
0: 네. 왜냐하면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밖에서
1: 그렇죠.
0: 보면
1: 네,
0: 간판이
1: 그럼요.
0: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
1: 네.
0: 성도님들이셨던 것 같은데 우리 바다교회도 그렇게 예쁜 또 간판이 새롭게 달리고 또 거기 오가는 많은 분들이 아 여기 교회가 있었구나
1: 얼굴이잖아요, 교회
0: 그럼요
1: 얼굴.
0: 네네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좀 바라봐 볼수 있는
1: 네.
0: 바라볼 수 있는 바다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182번이 후원 소액입니다
1: 네,
0: 하셨습니다. 아,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축복합니다.
0: 네.
1: 근데 목사님 저는
0: 간판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다교회 이제라고 메인 이제 크게 될거 아니야. 그
1: 그렇죠.
0: 밑에
1: 네.
0: 발음과 다름
1: 뭐로
0: 공,
1: 행복한 교회.
0: 거기에 딱
1: 네.
0: 있으면 사람들이
1: 그러니까 너무
0: 굉장히 있잖아. 뭔가 마음에 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다가
1: 그렇죠.
0: 아니구나. 사실 우리가 취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발음과 다름으로 행복한 교회라고 한번 작게나마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그 진짜 좋은 의미를 담았고. 그죠 그런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사님이 다시 한번
0: 네.
1: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0: 아멘.
1: 사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힘든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0: 맞습니다.
1: 정말
0: 네.
1: 힘들게 목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더 많이 지치고 또더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이 일로 인해서 떠나게 되어졌는데 제일 큰 타격을 입은 게 결국은 가장 작은 곳에서 목회하던 분들인 것 같아요.
0: 네.
1: 그 중에 이제 사실 우리 바다 교회, 그죠? 바다 교회도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0: 맞습니다.
1: 지금껏
0: 네.
1: 애써왔고 정말 목회에 온 힘을 다해 오셨는데 또 여러 환경들이 사실 쉽지 않은 시대를 맞이하셨고 그래도
0: 네.
1: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고 있는.

0: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참 이름이 너무 멋있잖아요.
1: 네.
0: 그죠? 그런 교회가 다시 굳게 세워져서 진짜 포항땅 모든 교회가 발음과 다름으로 행복한 교회. 저도 교회 가서 이거 한번 이야기 좀 너무 마음에 들어요.
1: 네.
0: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포항땅이 일어나는 그런 출발점, 그런 소중한 교회로 헌신되어지고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후원의 손길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때 취재 갔을 때 목사님 이미 그 견적을 좀 받으셨더라고요.
2: 네.
1: 견적이 한 150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2: 한200 정도는 되는데 이제 그또 믿는 분이시니까 한150 정도 말씀하셨어요.
1: 그래서 그가 금액이 후원이 잘 모아져서 우리 바다교회 간판이 예쁘게 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소액도 좋습니다. 우리 육안의 파리버님 그 마음만으로도 정말 충분하고요.
0: 아멘.
1: 여러분들
0: 아멘.
1: 후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후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참 그래요. 그죠? 큰 일들이 처음부터 큰 일이 아니에요. 그죠?
1: 네.
0: 종종 이제 우리가 권원, 물 권원지를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저쪽에 태벽의 황지못. 그 황지못에 가보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꼭대기에 못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걔가 흘러서 흘러서 낙동강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흘러가는 동안에 큰 강물이 되게 하고 낙동강이 되어서 부산을 살리는 강물 물줄기가 된다니까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근원지와 같은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500여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도 비가 내리고 새로운 생명이 소생하는 참 귀한 날입니다.
1: 네네.
0: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고 목사님을 그 교회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야 하고 또 이 귀한 계기가 간판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져요.
1: 네.
0: 자세가 달라요. 성도님들의 자세와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깨려지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진짜 바다 교회의 소중한 의미들이 우리 포항 땅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따뜻한 또 후원의 손길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들으시고 포항 바다교회 이 간판을 세우는데 함께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후원 이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후원 이 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목회하신 지 한 18년, 그죠?
2: 네.
1: 네, 되신 것 같은데, 그 바다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네. 한 자리에서 사실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려움도 있고 이게 참 이렇게 반복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0: 네.
1: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때도 있고 힘을
0: 그럼요.
1: 주실 때가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오늘이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2: 그동안
1: 일하시지
2: 목사님이
1: 않을까.
2: 너무 힘드셨는데
1: 네네.
2: 예,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은 그냥 덜 모이게 되잖아요.
1: 네,
2: 그런 부분도 또 작은 교회의 어떤 그 아픔일 수도 있고
0: 맞아요.
2: 이런 것들이 정말 새롭게 그냥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교회 간판도 목사님의
0: 아멘.
2: 마음도 좀 새롭게 다들 환하게 좀 밝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아멘.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후원 이 두 글자가 우리 바다교회 큰 힘과 또 위로가 될 줄 믿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후원 또 같이 기도하실 분들도 기도라고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후원 또는 기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멘.
1: 네.
0: 자, 우리가 그저 참 잘 해나가다가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마음부터 상해요. 그죠? 마음부터
1: 그렇죠.
0: 힘을 잃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 목회의 여러 교회들이 사실은 그 된서리가 코로나였잖아요.
1: 네네.
0: 그죠? 코로나 이제 뭔가 우리도 이제 힘이

0: 한다. 우리도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쭉 이제 시작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왔고
1: 네.
0: 그저 모이는 것 자 힘들어지면서 또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1: 네,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정말 된서리를 맞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떠나가고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 모습 바라보면서 목회자들은 자책하기 시작하고 그저 내가 목회를 잘못했었구나 계속 그게 깊이 빠져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어나야 한다. 그 일어나도록 세우시는데 그 도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필요한 때에 하나님 공감하시면서 내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이런 기회와 소중한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맞추어 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예, 우리 바다 교회가 사실 참 저도 알기로는 귀하게 헌신해왔고 목사님 잘 하셨어요. 좀 인터뷰하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저도 사실은 많이 놀랐는데
1: 네.
0: 목사님 잘 하셨어요.
1: 네.
0: 앞으로도 잘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작은 그저 기도 제목들이 기도들이 또 작은 물질들이 주님의 교회의 오병이어의 그 귀한 헌신이 되어져서 우리 바다교회가 정말 그곳에 다시 한번 불을 밝히고 그저 아름다운 불을 밝히고 간판을 밝히고 성도님들 들어가며 나가면서 웃으면서 찬양하고 그것이 교회 부흥의 능력이 되어서 그곳에 꼭 살려야 되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그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5663번님께서요.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적지만 후원하겠습니다.
2: 아유,
1: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1: 저희가 이제 하십니다.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네. 있거든요.
2: 그래요?
1: 네네.
2: 목사님 교회를 네. 저희가 많이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 교회 어떤 크기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좀 밝고 좀 환하고
0: 그렇죠.
2: 예, 깨끗하고
1: 예,
2: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네.
2: 저희 취재 가서 좀 막 어둡고 이러면 마음이 벌써 무거운 거야.
1: 네, 네.
2: 그런데 그 간판이 일단 깨끗하게 환하게
0: 그럼요. 그러니까요.
2: 예,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있으면 아, 저 교회 어디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 분명히 들 것
0: 네,
2: 같거든요.
1: 네, 네.
2: 근데 지금 간판이 너무 그냥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목사님 계속 그 말씀 하셨거든요.
0: 네.
2: 그냥 간판이 이래서 되겠나 하나님의
0: 교회인데
2: 네.
0: 맞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2: 네.
1: 우리 4927번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원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병이어 축복합니다.
2: 아멘.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네 맞습니다.
1: 그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네. 자, 방송 들으시고요. 이제 한 4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바다교회 여러분들의
2: 우리 PD님이
1: 네.
2: 어쨌든 그냥 그 교회 간판이 바뀐
0: 일이니까.
2: 전 비가
0: 그렇죠?
2: 와서 막 뛰느라고
1: 네.
2: 못 봤어요. 솔직히.
1: 네.
2: 근데 우리 PD님은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나
0: 네,
2: 봐요.
1: 네,
0: 네.
1: 글씨가 정말 흐릿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바다 한눈에 쏙 들어올 수 있는 바다교회 간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을
0: 아멘.
1: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후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0: 그 우리 참 이제 우리 익숙해진다라는 게 참 그저 참 안타까움이에요.
1: 네, 네.
0: 이제 그 익숙함의 이유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 어떤 절망과 낙담에 의해서 익숙함이 되어져 버리면 변화가 없잖아요.
1: 네, 네.
0: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여기에 머물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익숙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1: 네.
0: 우리가 교회들 섬겨가면서 목회자도 마음이 다운되고 성도도 다운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처음 딱 보는 간판부터
1: 네.
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도님들도 여러 시간들을 겪으면서 마음도 많이 다쳐버리고 힘들어졌고 그런데 간판이 딱 박혔어요. 주일날.
1: 네네.
0: 예? 지나가다 와서 우리 교회인데? 그런 마음이 확 깨어나는 것이고 열려지면서 야 이거 아니다. 다시 보게 되어질 것이고
1: 네.
0: 그 익숙함에서 깨어나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 마음의 심령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

0: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아멘. 간판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오, 새싹분이신데요. 우리 4705번님 후원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축복합니다.
1: 네. 우리 7240번님께서도요. 적은 네. 금액이지만 후원할게요.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724번님께서도 후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아, 간판이.
0: 축복합니다. 네. 간판이. 비가
2: 목사님. 네. 간판이 보이는 것 같아요.
0: 하나님 네. 은혜 비가.
2: 네. 바른과 다름으로 행복한 교회.
0: 아, 저도 그런 거 네. 보고 싶어요.
1: 네. 아.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사실은 생기기까지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그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그렇죠.
1: 그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 맞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시 살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후원 두 글자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2: 간판이 새로워지면서 네. 목사님도 그냥 목회 마지막 불꽃을 네. 좀 한번 그냥 피워봤으면 그런 그냥 바람이 드네요.
0: 아멘 아멘. 될 좀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의 문자 방송 이후에도 계속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오늘 포항 바다교회 간판 세우기에 후원하실 분들 후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는 박정환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 포항 바다교회 소개해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포항 송동교회 박희영 목사님, 조만교회 박미경 권사님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기쁜 소식으로 한번 다음에도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육안의 파리번님도 보내주셨나요? 후원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평강동성을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의 과실로 기한전에 떠나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0: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의 집 곧 하나님 집은 어디입니까?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듯이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두실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 교회의 양식을 채우는 자는 교회의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 교회의 양식을 채우는 자는 교회의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바꿔 말해서 교회의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 곧 교회의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등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게 하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의 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과 우리 환경과 우리 행하는 일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일들을 형통케 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십일조 즉 십일조와 헌물로 하나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순복음교회 762국에 30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영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국동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0: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1: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한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목요일 진성의 사모입니다. 요즘 차로 외곽길로 지나다 보면 산기슭이나 길가에 피어난 금개국기라는 꽃의 물결이 꽃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심었거나 돌보는 것 같지 않은데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 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정원사가 화단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잡초는 그냥 두어도 잘 자라는데 왜 화초는 그렇게 정성껏 돌보아야 합니까? 그러자 정원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초는 사람들이 돌보도록 만들어졌지만 잡초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지요.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길가의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들꽃과 들풀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앞으로의 삶과 건강 그리고 자녀, 경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피었다 지는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을 바라보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꽃들도 입히시는데 내 삶도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고요. 울릉도에서도 같은 번호인 샵 9030으로 문자 주시면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유광침례교회 성원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비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족분들 가정 가운데,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오프닝 기도 제목으로 조금 부탁드릴 것은 지금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들이 좀 과거와는 비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이렇게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이런 두 개의 과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좀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의 이 걱정과 염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이것을 좀 아뢰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또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 되심을 온 세계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예, 목사님의 귀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네. 9215번님이 보내주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대학 4학년인 조카 박예성이가 남은 두 학기를 성실히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직장에 꼭 취업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1: 네네. 네.
0: 네, 자주 이렇게 기도 주시는 분이신데요. 네, 조카를 위한 귀한 기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네, 대학교 4학년이네요. 이제 졸업반인데 그죠?
0: 네.
1: 1년만 있으면 이제 취직을 앞두고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시간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9215님의 조카 우리 박예성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학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또 졸업을 또 1년 앞두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그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박예성님 삶 속에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미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날마다 걸어가는 박예성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생방송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요청을 위해서 유광침례교회 이성환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0: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8291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남편이 더운 날씨에 일하다가 땀이 나서 패치를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운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패치가 피부에 붙어버렸고 그걸 모르고 후에 패치를 떼다가 살점이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몇 주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얼른 낫게 하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0: 네. 아.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1: 아우, 네.
0: 예, 아마 쿨링 패치를 붙이신 것 같은데 예. 좀 시원해지는 아이들 뭐 열이 나거나 할 때 그 열을 식히는 그 쿨링 패치를 붙이셨다가 그 예. 뜨거운 환경 가운데 그 패치가 살에 붙으셨던 것 같아요.
1: 네.
0: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 우리 김정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그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만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 아픔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 고통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며 또 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떨어진 살 위에 새 살이 돋게 하시고 그 새 살을 돋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김정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작은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사랑을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그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김정도님 될 수 있도록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또 오늘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나의 살점 하나하나를 새롭게 생성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3840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이분은 새싹분이세요. 네,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소망의 기도 화이팅입니다 하고 네. 웃음 이모티콘 주셨어요. 이분 약간 익숙하다고 목사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0: 네. 예. 저희 교회 청년인 것 같아요.
1: 네.
0: 김땡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흔치 않은 이름이거든요.
1: 네. 네.
0: 저희 교회 청년이고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 네.
0: 또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3840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이 소망의 기도에 처음 문을 두드리는 귀한 자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심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심은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 날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욱 큰 은혜로 허락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곳 가운데서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0: 귀한 자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로 이루시고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자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4392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본의 아니게 지인의 권유로 무조건 팔린다는 말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받았고 물질적으로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포항의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데 아파트 분양권이 29일 안에 전매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0: 네, 10일 정도 남은 것 같고 무엇보다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네. 또 이렇게 지인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친한 분에게 소개를 받고 이 일들을 하셨는데 뭔가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 속에서 뭔가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마음 가운데 어떤 원망이나 좋지 않은 마음들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마음으로 또 편치 않은 마음으로 이 소망의 기도에 문을 두드린 우리 4392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인을 통해 구입한 아파트 분양권 그것들이 잘 팔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상심하고 무엇보다 관계의 문제들이 또 생겨나고 또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곳 가운데서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아파트 분양권의 판매 역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우리 4392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지 그것들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4392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케 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새싹분이 또 보내주신 기도 있습니다. 1566번님이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강주의 시험관 여섯 번째 하려고 하는데 네, 강주희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강주희 시험관 여섯 번째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쉬었다가 시도하라고 하시네요.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중보 기도 요청합니다. 이렇게 네. 주셨습니다. 예. 좀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네.
0: 시험관을 여섯 번 정도 하셨으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몸도 무엇보다도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길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 우리 강주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주희 성도님 삶 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관 시술을 여섯 번이나 했고, 또 앞으로 그 일들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일들 속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마주대했을 때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강주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대신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이렇게 문자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800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극동방송 가족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손녀와 아이 엄마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받은 상처 회복과 밀려오는 불안정으로 너무도 지치고 힘든 과정을 겪고 많이 회복되는 듯 하다가 또 무너지고 큐티하면서 발버둥 치고 기도 중입니다. 회복되어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힘들어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셨네요. 공부를 조금 쉬고 계신 손녀인 것 같습니다. 잘 회복돼서 또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이 손녀와 딸을 위한 네. 기도의 제목이네요. 네. 네. 이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007번님의 사랑하는 귀한 딸 그리고 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삶의 문제들 속에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며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 가운데서 무엇보다 살아내려고 또 살아가려고 또 하나님 붙들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귀한 딸과 손녀의 삶 속에 그 심년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힘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견뎌내고 발버둥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간절함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절함들을 통해, 그 간구들을 통해, 그 발버둥침을 통해 그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여전히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결국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진 육신과

0: 마음과 그 영혼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딸과 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학업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찬양 후에 2부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 있는데요. 흥해 제일교회 오철진 장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부부 집사가 암 환자이십니다. 여자 집사님은 대장암 수술 후에 5년째 항암 치료 중이신데요. 최근에 남편 집사님

0: 몸이 폐암 판정 받았습니다. 수술도 되지 않아 항암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수술도 이러한 것이 빠르고 완전한 회복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네.
1: 흥해제일교회 장로님께서 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여자 집사님이 대장암 수술 5년째 항암 치료 중이시고 폐암 판정 받으신 남편 집사님이 계시고 아마 이 정도 상황이면 아마 교회에서도 기도의 비상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0: 네.
1: 많은 기도들이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네요.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장로님의 마음도 많이 힘드실 거고 물론 무엇보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는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도 함께 기도로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흥해 제일교회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부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여집사님은 대장암 수술 후 5년째 항암 치료 중이시며 그리고 남집사님은 이번에 폐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얼마나 그 심령이 괴로웠을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한 우리 두 분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치 못하시는 병이 없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두 분 부부 집사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이 부부에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고 교회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이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며 기대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병 고침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강건함의 역사들을 기대하는 교회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두 분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또 치유받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전화 접수입니다. 2923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부산에서 네.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전 보증금이 8억이라 이전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현명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부산 쪽에서 네. 주신 메시지가 있네요. 네.
1: 이 소망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가 이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약국을 운영 중이시고 또 이전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신 2923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운영하는 약국을 이전하는 그 문제들에 있어서 또 금전적인 문제들

0: 또 그 약국을 운영하는 수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 사업장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우리 이구 이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며 또한 약국의 이전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구 이사님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국 이전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또 마음의 근심 등과 걱정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가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3117번님이 전화로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이렇게 기도 제목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3117번님 기도 제목입니다. 친언니 김민경, 난소암이 전이 돼서 항암 치료 중입니다. 치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은 암이신 분들이 기도 제목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우리 김민경 자매님 육신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3117님의 친언니 우리 김민경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언니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눈으로 보며 마음 아팠을 우리 3117님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으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3117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소망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김민경 자매님 육신 가운데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김민경 자매님 삶 속에 누려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또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그 침상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침상의 자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김민경 자매님의 난소암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 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네. 위에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0: 네. 하나님, 미처 하나님께 다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들,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보여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이 작은 기도가 이 작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0: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유광 침례교회 이성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다 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제가 적어가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길가의 꽃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한없이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매 순간 믿음을 선택하며 사시는 삶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유광침례교회 이성환 목사님께서 진행은 포항영남교회 진성의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항 제1교회에서 베리트 부부학교를 시작합니다.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요일 5회 과정이며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사무총장이신 오강근 목사부터 지구촌 가정훈련원 상담소장 최수경 소장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영성, 부부 성격 분석 그리고 부부 대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선착순 15쌍의 부부를 모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4-3311 포항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평해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해 은혜를 전합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오니 사랑의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5-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 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도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

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님입니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현대사 속에 기적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난하던 이 나라가 이처럼 부강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 이 사회가 온통 갈등과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가고 가정의 윤리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약해져서 더 이상 이민족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교만해진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독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독 학부모 상당수가 교육감의 사학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사학 미션 네트워크는 어제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 학부모 기도회 및 조사 발표회를 열고 명지대 교육 미션 센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녀를 둔 기독 유권자들의 74.7%는 투표할 때 후보의 교육 정책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아 높은 정책 중심 성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성도가 33.3%에 달했고 교육감의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도 59.9%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학을 포함해 전체 중고등학교 교사를 뽑을 때 필기시험 출제권과 합격 커트라인 결정권을 다름 아닌 교육감이 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려 77.4%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트워크 측은 교육감의 권한을 정확히 인지할수록 맹목적인 투표가 줄고 정책 중심의 참여가 유의미하게 늘어난다며 한국교회가 기독교적 관점의 정책 분석 자료를 성도들과 시급히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어 설교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역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곧 선교라며 기독사학 회복과 기독학부모의 소명 회복을 위한 공적 책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내 아이가 교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사에게 가르침

파트너십을 선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알라바스터 하우스 2026 리더십 서밋 기조 강연에서 급변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형성된 신뢰관계인 페이스 팩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어로 강연한 이 목사는 미국이 건국 후 불과 250년 만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한 비결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620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넌 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렸던 건국 정신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믿음과 성경적 언약의 개념이 미국 번영의 토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근대화와 눈부신 경제성장 역시 141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과 6.25 전쟁 당시 미군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총회 측은 이 목사가 강연 직후 정관계 인사들에게 영적 복음을 지원해온 알라바스터 하우스의 설립자 킴벌리 제노 목사와 함께 양국의 공유된 가치관 수호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종만 신임총회장이 새 회기 교단의 신뢰 회복과 함께 은퇴 목회자 및 선교사를 위한 복지 안정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종만 총회장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교단 내 작은 교회 은퇴 목회자들과 은퇴 선교사들이 심각한 주거 및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차원에서 은퇴 목회자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며 응급재단 미가입 선교사들도 목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상시 지원 구조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총회장은 교단이 해마다 개최하는 청년 대형 집회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성도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건강한 성결 정신을 회복해 이웃과 사회에 감동을 주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사회 속 미래 세대의 세계 시민성 함양과 초국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YMCA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중국 칭화대학교 등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2026 한, 일, 중, 미 고교생 문화의식조사 국제연구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에서는 4개국 청소년의 문화의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은 높지만 전통문화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문화 접근과 내면화 사이에 격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발제자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단순 정보 검색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핀란드의 뉴 리터러시 정책처럼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 문화 시민으로 성장할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문화 생산자로 키우기 위해 학교 밖 지역사회 플랫폼과 국제 공동 창작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 YMCA 등과 연계한 시민성 교육, 공동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연합회 측은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생태신학자가 전 세계적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의 신학과 영적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드루대학교 캐서린 켈러 교수는 기후위기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신앙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켈러 교수는 오늘날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성장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교회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청지기 정신을 단순한 개인윤리가 아니라 생태적 책임을 다하는 신학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종교 공동체에 머물지 말고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웃과 모든 피조물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비판적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19도,
평양

0: 16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계속해서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칠 예정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콜로라도의 한 산에는 정말 나이가 많은 거목이 있는데요. 500살은 거들이 넘는 이 나무가 아주 오랜 세월 많은 위기를 버티며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 나무는 작은 묘목이었는데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상륙했을 때 이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다고요. 주변의 나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쓰러지고 뽑혀나갈 때도 이 나무만큼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자라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500여 년의 세월을 버티던 고목이 어느 날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렸는데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 원인은 바로 작은 딱정벌레였다고요. 벌레들은 단단한 나무의 외피가 아닌 부드러운 안으로 들어가 조금씩 조금씩 파먹기 시작했고 그 결과 벼락도 폭풍도 한파도 500년의 세월도 이겨내고 버틴 거목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작은 죄, 걱정,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좀먹게 하는 작은 벌레가 아닐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어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그들이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법을 아둘람굴에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연습과 실천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도 의미 없이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비록 그 순간만큼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뒤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내 인생의 다음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 뭔가를 준비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며 이끄십니다. 신자는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과 환경,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현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저 자신의 기호에 따라 판단하고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봐야 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과 만남 속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며 이끄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늘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5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아프리카에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크게 퍼져서 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중국에 일하는 북한의 노동자분들이 폐렴에 걸리면서 귀국 조치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1: 네, 이 전염병이라는 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보건의식이 낮은 국가에서 또 크게 발생하잖아요.
0: 맞아요.
1: 특히 북한이나 아프리카는 작은 질병이 치명적인 곳입니다. 이 보건 체계도 온전하지 않아서 더 걱정이 큰 것 같아요.
0: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폐렴에 걸려도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약도 많은데
1: 네.
0: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고칠 약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남북한 모두가 또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빨리 또 회복되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0: 네.
1: 특히 북녘에도 의약품이 잘 공급되고 그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도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한 주를 기다릴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어디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기다리는 동안 달빛마을의 예수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할게요.

0: 오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달빛마을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1: 네.
0: 뭐 지금 치료제가 너무나 비싸거나 아니면 방법이 너무나 어렵거나 그렇더라도 할수 있는데 우리는 북한은 그조차도 약도 구할 수가 없고 치료 방법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에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1: 네.
0: 우리 삶이 매일매일 안녕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안녕한 가운데 또 주시는 마음에 감동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회 한 줄로 나아가고요.
0: 네.
1: 또 곳곳에서 부르시는 그런 순종의 걸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걸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OFP 데이에서는 그 기도회 한 줄로 먼저 출발해 보고 있어요.
0: 예.
1: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회 한줄 출석 인사로 받고 있습니다. 5130님은 포항에서 출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복음
0: 네.
1: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한줄 보내주셨어요.
0: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저도 기도합니다. 목포에서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1: 복음 통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0691님, 샬롬 반갑습니다.
0: 자, 안양에서 그리고 수원에서 서천에서 강릉에서도 이렇게 출석해 주시면서 북한의 아픈 분들이 모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원한다고 우리 7861 성도님도 출석 체크와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1: 네.
0: 이런 북한 관련된 소식들 들릴 때마다 마음 모아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0: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북한에 의약품 보낸다든지 네. 이런 인도적 지원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우리를 규명하면서부터 계속 척을 지고 있는데 네. 이 사이에 정말 복음이 그 징검다리가 돼서
0: 아멘.
1: 우리의 기도가 징검다리가 돼서 함께 교류도 하고요. 그 통로에 복음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자, 오늘도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는 오 해피데이 목요일은요.
1: 그렇게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남과 북의 청년들이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해서 그 소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0: 축하사연과 기도 제목도 샵 1069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 저도 어플을 깔고 이제야 남겨봅니다. 너무 좋네요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1: 네.
0: 다른 분들의 사연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라이프로드 싱거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의 어떤 표현의 차이가 이렇게 커

0: 있구나. 네.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표현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 좁힐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그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가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 마주했을 때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또 꽁트를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 신혼부부의 대화 가운데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0: 예.
1: 여기에 알쏭달쏭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0: 저희가 근데 힌트도 준비했습니다.
1: 그쵸.
0: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 여러분은 적극 참여할 준비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또 어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문자 세 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혹시 나한테 뭐 악량한 거 있었어요?
1: 악냥? 고양이 울음소리 비슷한데? 내가 언제 자기한테 앙 이랬어?
0: 아니, 울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기다리면서 마음이 좀 들썩였을 때 쓰는 말이에요.
1: 아, 그러면 맞긴 하네. 자기 답장이 안 와서 나 혼자 괜히 서성거렸거든.
0: 그럴 줄 알았어요. 여보가 표정이 딱 그러더라니까.
1: 에이, 내가 언제 그렇게 티 많이 났어?
0: 티? 아유, 여보는 티가 아니라 대형 현수막으로 걸려 있었어요.
1: 아, 참. 아, 그래도 답장 오니까 바로 기분 좋아졌는데.
0: 그러면 됐어요. 악량해도 또 귀여우니까 용서할게요.

0: 여전히 신혼이네요. 언제 답이 올까 계속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
1: 악량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신혼이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나중에는 답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만, 자 오늘 악량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되게 생소해요, 그렇죠?
1: 네.
0: 자 어떤 뜻일지 북에서 쓰는 말이고요. 악량하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굳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0: 안타까워서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자 2번
1: 상냥하지 않다.
0: 안 상냥하다 이런 의미인가? 상냥하지 않다. 안타까워하면서 속을 태운다. 그러니까 마음을
1: 네.
0: 조이는 거죠. 조리는 거죠.
1: 네,
0: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상냥하지 않다. 자, 정답 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십시오. 힌트 좀 주세요.
1: 이 악량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참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수험생을 좀 부모님이 악량하게
0: 그렇죠.
1: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요 신혼처럼 연애 초창기에 있는 친구들이 악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꼭 연애 초기여야만 되는군요. 어떤 결과나 연락, 기다리던 결과나 또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1: 취업 준비생들도 그렇겠네요.
0: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문자를 주시는 분 가운데 내가 당첨이 될까 안 될까? 예. 송구합니다. 자 어쨌든 악량하다라는 의미인데 모두가 네. 이런 마음 없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자 1번
1: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0: 2번
1: 상냥하지 않다.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목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드립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에서 온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8: 여러분,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에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북한 교회 재건인데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관심도 시들해진 듯하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교회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단지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일까요? 오늘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꿈들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은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4: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게 달력에도 항상 보면 그 신의주 교회가 나와 있거든요. 네, 주보 자체가 신의주 교회래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신의주 교회예요 하니까 신의주 교회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그린 건데요 하니까 원래 있었던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하는데 네. 늘 보면서 아 진짜 옛날에 제가 북한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교회가 생각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0: 지금도 이제 주보에

0: 항상 그려져 나오는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들어보셨고 또 다른 분들은요?
1: 저는 사실 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경험은 되게 드문 것 같은데, 대신 평양 대붕 같은 예전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 해방 당시에 한반도에 약 2,800개에서 3,000개
1: 오,
2: 정도의 개신교
1: 진짜.
2: 교회가 있었대요.
0: 네.
2: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이 갈라지고 나서만 해도 그때도 예배를 계속 드렸었대요.
0: 맞아요.
2: 근데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그 김씨 일가가 신격화되면서 이제 좀 탄압이 심해지면서 교회가 사라지기
0: 맞아요.
2: 시작했다고
0: 크리스천들이
2: 하더라고요.
0: 추방되고
2: 맞아요.
0: 그러면서 교회가 사라졌는데, 해방 이전에는 우리 남쪽보다는 북쪽의 교회가 훨씬 많았고 성도들도 훨씬 많았으니까, 어쨌든 또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깊은 교회들 가운데 북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중심이 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북한 교회 재건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래서 각 교회들의 한 교회씩 매칭해가지고 통일 이후에는 이 교회는 북한의 어느 교회를 재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2: 와.
0: 또 미리 재건 건축 헌금을 모으고.
2: 마니또처럼 매칭해
0: 맞아요.
2: 주는 거예요?
1: 우와, 너무
0: 그렇게
1: 좋다.
0: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3: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0: 맞아요.
3: 교회는.
4: 우와,
3: 너무
4: 그래서
3: 좋은 교회다.
4: 신의주.
3: 신의주 교회가 이게 주보에 항상 나오는 그림,
0: 맞아요.
3: 그 재건된 교회 모습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그 헌금이 쌓인 돈이 엄청나다고. 북한
0: 맞아요.
3: 재건 교회를 위해서 쌓인 돈이. 네, 글을 많이 들었어요.
1: 그렇구나.
4: 아니, 근데 북한 교회 재건 백서를 읽어봤었어요. 그
0: 오.
4: 재건 백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매칭해서 분단 전에 있었던 교회를 다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감사하다. 근데 동시에 약간 김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북한 교회 재건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 무슨
4: 왜냐면
2: 뜻이에요?
4: 북한 교회는 지금 만약에 김정은 정권의 탄압이 없었다면 그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미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억압 때문에 확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건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2: 오히려
4: 네.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막 들어가서 막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듯한 부담감을 갖고
0: 그러니까 남한
4: 있잖아요.
0: 교회가 주체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4: 네.
0: 말씀인 거예요.
4: 이미 북한에 준비된 성도들이 분단되기 전부터 그루터기 성도들도 있고
2: 맞아, 맞아.
4: 외부에서 만나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0: 맞습니다.
4: 그런 분들이 막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딱
2: 맞죠.
4: 그 제재가 거치는 순간 그분들이 막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먼저 하고, 차라리 극동방송이 먼저 들어가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더 흘려보내고, 그분들이 주도로 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3: 좋은 생각이
2: 진짜 좋은
4: 뭔가, 아니,
2: 생각이다.
4: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우는 것 같아서.
0: 아니에요.
3: 아니에요. 너무 좋은
0: 새로운 또
3: 생각이죠.
0: 시각과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재건한다라고 생각하면 무너진 교회 건물을 다시 세우고, 그 교회 건물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끔 또 새롭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교단체들마다 추사는 다르지만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뭐 4, 50만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지금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루터기 성도들, 또 중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도된 성도들, 저희 극동방송처럼 방송 선교나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북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한국교회에 참 중요한 일이다.
1: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남한에서도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수 없는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사역을 하러 가서 수련회를 열어주고 또 악기를 가르쳐줘서 찬양팀을 꾸려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면 너무 좋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어요.
4: 그리고 예배가 골목마다 막 찬송이 나오고 너무

0: 좋아하죠.
1: 우선해가지고.
0: 철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나만
1: 네네.
0: 사람들 갖고 있는 하나의 편견이
1: 네.
0: 왠지 사람들은 다 평양에 몰려 있을 것
1: 아,
0: 같으니까
1: 네네.
0: 또 얘기를 듣는 것도 평양 중심의 얘기다 보니 다 평양으로 갈것
2: 아,
0: 같아요.
2: 그렇죠.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 있고
3: 네, 근데 저는 또
0: 북한에서.
3: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평양이 좀 많이 고립되고 좀 세뇌를 많이 받고 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엔 평양은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또
2: 오히려 이제 그
3: 네.
2: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3: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평양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0: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계신 곳이 평양이 아니라 국경
3: 네,
0: 근처에서 예배
3: 맞아요.
0: 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네.
0: 기존의 성도분들이 이제 되고 일어나시기 시작한다면 평양보다는 지방 중심이지 않을까.
3: 네.
2: 맞아요. 이제 뭐 북한 전역에 각지에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선교단체의 보고들도 있지만 또 중국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국경 지역의
1: 네.
2: 분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또 훈련받고 다시 파송돼서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했고 또
1: 맞아요.
2: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중국 국경 지역으로 뭐 온성이나 이런 곳으로 추방을 많이 당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오지라든지.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신앙인의 집안이 계속 거기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3: 네,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게 교회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 모두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하면 그게 교회 재건이지 딴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2: 어떤 건물을 세우기보다
3: 네, 서로가 각자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전파하고 하다 보면 그게 다 천천히 이게 복음이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너무너무 공감하는 게제 요즘 사복음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북한에 갔을 때 북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3: 맞아.
0: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건물이 세워지기보다는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3: 맞아.
0: 모임 중심으로 먼저
3: 네.
0: 좀 공간이나 이런 게 마련되면 좋겠어요.
1: 사실 보라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했던 고민이 그거예요. 탈북민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 맞아요.
1: 그냥 마음을 쉽게 안 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의 첫 단추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전도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2: 맞아요.
1: 왜냐면 교회를 세우려면 일단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북한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 건물 지을 생각들을
3: 맞아요.
1: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오늘 한국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2: 야,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와 있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3: 그쵸,
2: 우리 탈북민들에게 전도해본 경험. 이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노력해본 경험이 사실 통일 이후에 정말 큰 경험이 될 거거든요.
1: 그리고 꼭 탈북민이 아니어도 우리 지방이나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를 해봐야 북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0: 그렇죠.
1: 않을까.
0: 맞네요. 너무 공감되네요.
2: 맞아요.
0: 제가 방금 철수님 말씀하신 그 시도를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2: 직접 전도를
0: 북에서 온 언니를
2: 탈북민에게.
0: 이제 너무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나도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워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안타까운데 북한에서 하도 맨날 세뇌 당했던 내용이랑 성경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해서 어느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PTSD처럼 분명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그럼에도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 내지는 좀 열린 마음의 시초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졌어요.
1: 그래서 저희가 그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몇번 전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똑같은 반응이세요.
0: 아,
1: 근데 그때
0: 그래요?
1: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3: 아.
1: 주체사상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걸 가진 능력이 있는 건 맞다. 근데 주체 사상은 만들어진 지 70년이 조금 넘었다.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났다. 뭐가 뭘 따라한 거냐. 그랬을 때 오히려
2: 되게 논리적으로
0: 오리지널 대박이다.

0: 왜냐면 그렇게는 북한
1: 누가 원조냐?
0: 그렇죠. 그럼 북한 주민들이 아 이게 따라한 게 맞네. 아~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체제가 부정적인 것처럼 긍정으로 바뀌는 게 북한 주민은 이미 그 킹덤 시스템의 훈련이 딱 돼 있어요. 네. 그 김일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성도가 되거든요.
2: 근데 그게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그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걸 보면 네네. 조만간 그게 거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3: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교단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교단별로 북한의 교회 재건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니까 네.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복음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네.
4: 경쟁하지 않고 네. 네. 맞아요.
1: 뭐 이제 그 선교하는데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네. 저희는 그래서 극동방송은 AM 방송이 한 달에 뭐 전기료만 수천만 원을 들어도 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이런 비용을 네. 지불하면서 오늘도 70년째 이렇게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각 교단에서 지금 뭐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각 교단별 북한 선교부에서 어떻게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 재건하고 선교를 할까 논의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탈북민에게서라도 탈북민 먼저 선교하는 어떤 맞아요. 경험 네. 네. 그리고 전도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계속해서 심으셔야 돼요. 네. 각 네.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저희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복음통일과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맞습니다.
1: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어요. 예, 각 교회에서 서로 좀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0: 철수,
2: 사랑이,
3: 찬송이,
4: 보라였습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선물 오늘은 어떤 분들이 받게 되실까요? 지금 황량한 마음으로

0: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1: 네.
0: 자, 오늘 한편평의 문제는 앙냥하다였습니다.
1: 1번이 안타까워 속을 채우고 마음을 조이다. 2번이 상냥하지 않다였는데
0: 네.
1: 정답은 1번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입니다.
0: 네. 용례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앙냥한 모양이지. 뭔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랑 사귀자라고 했을 때 그 답을 기다릴 때
1: 그때도 있고
0: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렇고
1: 그리고 교회 가자고 했을 때도 앙냥한 마음일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선물 받고 싶어서 오늘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셨는데 당첨이 될까 말까 지요. 작전 기도하고 계셨던 분은 안 계시죠? 자, 오늘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저희가 혹시 그렇게 만들어드렸다면 송구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기뻐하실 테고
1: 네.
0: 혹시 당첨이 안 됐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1: 맞아요.
0: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답장을 드릴 겁니다.
1: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또 성도들이 쓰는 말, 북한 주민들이 쓰는 말이니까 또 관심이 가시실 거예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6150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빨리 통일되어서 이렇게 배웠던 북한 말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맞아요. 맞아요. 얼른 썼으면 좋겠어요.
0: 자, 그리고 부산에서도 문자 주셨는데 오늘도 복음 통일을 기도하면서 정답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가져주시고 그리고 6801님도 북한에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 북한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셨거든요. 오늘도 북녘의 누군가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거 남해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1: 맞아요.
0: 서로 잘 소통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답장 받으실 링크 꼭 입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끝 찬양으로 그끝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야 61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동성결혼 등 동성애 법제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미국에서는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15년도 여름 한 남성 동성애자가 성경 간행 출판사를 소송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브래들리 파울러라고 하는 이 30대 동성애자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시함으로써 자기를 괴롭히고 차별했다며 최대의 영문 성경 출판사인 두 군데를 상대로 총 7천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 7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청구했던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성경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성경책을 고발한 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소송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한 10여 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접한 거는. 예, 방송을 듣다가 극동방송 한번 듣기 시작하니까 다른 채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이어폰을 꽂고 예, 극동방송을 계속 청취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잘 때도 그냥 방송을 켜놓고 삽니다. 항상 극동방송이 친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서 예.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순애 권사님으로부터 직접 본인 소개 들어봅니다.
1: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고요.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 김순애 권사입니다. 병원에서 36년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전화 업무와 그다음에 전관 방송을 하는 목소리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오픈 멤버고요. 지금까지 한 직장을 계속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3년 김순애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고 더 큰 복을 누린 해입니다.
1: 굉장히 저한테 크나큰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어떤 짐이라 그럴까요? 무게가 느껴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극동방송 제가 계속 요청하면서도 전파 선교사 가입을 못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제가 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가입을 했고요. 2013년도에 가입을 했거든요. 2013년을 마감을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에 12월에 가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이 다 치유가 되었고 다 해결이 되었고.
2: 김순애 권사님이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전파선교사로 동역하면서 받은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제가 2015년에 저희 딸과 아들에 대해서 2015년 6월 달에 전파선교사 모집을 하실 때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렸어요. 방송사에 드려서 저희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약대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같이 함께 부탁을 드리면서 아들과 딸 이름으로 또 그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딸이 졸업하기 전에 미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B3 뭐 이렇게 하는 병원들 중에 탑이라고 하는 병원에 지금 합격까지 최종 합격까지 됐습니다. 저희 아들 또 군대 문제가 해결이 돼서 1월 달에 제대하게 됩니다.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 모든 축복 이런 걸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가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0: 받은 수진이의 그 믿음과 헌신, 그리고 광수는 초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임재하신 성령님을 체험한 감동을, 그리고 중학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할 때 너의 등을 다 때리시면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감동을 엄마에게 간증하던 그 믿음이 엄청 그립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딸과 아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이 회복되어 엄마와 함께 교회도 다니고 가정예배도 드리는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늘 기도한다. 또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엄마에게 맡기신 기업인 나의 딸과 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 수진아 광수야, 엄마가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의 기쁨이자 보람인 딸과 아들 사랑해.
1: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순애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0: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했지만 저희 가정이 정말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친정엄마하고 동생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동생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받지 못하는 그 대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좀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동생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대금이나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손해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순애 권사님이 이 복된 자리, 전파 선교사의 자리로 방송가족 여러분이 함께 나아오시기를 권면합니다.
0: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는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렵게 시작한 전파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저희 온 가족들, 제가 저희 아들, 딸, 저희 어머니, 동생 다 해서 전파 선교를 자꾸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해서 더 전파 선교 헌금을 더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극동방송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해주고 계시잖아요. 극동방송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전파선교 가입도 해주시고 항상 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또 전파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동역해 주실 방송가족 여러분을 저도 축복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헌금하며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기도하며 함께 선교하실 전파선교사, 그 소중한 이름 전파선교사 한 분 한 분을 기다립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빈자리는 매우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긴 하지만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할 수 있을까? 불안감마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모세만 바라봐야 합니까? 이왕 출애굽의 선봉장이었으니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갔다면 모양이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 하나님께 그만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지만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 후 40년을 오직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히고 만 겁니다. 모세는 그게 못내 아쉬웠던지 하나님께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신명기 3장 23-25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딱했지만 정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도 이제 과거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리더였던 건 분명하지만 그 역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시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소임을 맡기셨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출애굽과 율법과 성막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달려야 할 구간을 달린 후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 했습니다. 그 다음 주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입니다. 모세에게서 넘겨받은 바톤을 잡고 자기의 구간을 달려가야 합니다. 모세에게서 바톤을 넘겨받은 여호수아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할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일곱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장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입니다. 수종자는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에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중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애굽에서 40년간 바로의 후계자 교육을 받을 때 부르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종은 주인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자기 열정으로 얼마가는 열심히 하겠지만 끝까지 충성할 수 없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여호수아에게서 40년 동안 봐오신 겁니다. 출발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였지만 마칠 때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모세에게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붙였는데 여호수아가 사역을 마칠 때 여호와의 종이란 호칭을 듣게 된 겁니다. 한 개인을 특정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 것은 모세 외에 딱 한 사람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2절 읽으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에게 신명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재무장을 한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지만 몇 달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이 마른 땅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사실 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단을 건널 시기에는 물이 언덕에 넘쳐 흘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럼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무관심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단은 겁내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더구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 모세도 떠나고 없습니다. 대개 그러면 흔들리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떼는 첫 발이 중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원종수의 발걸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처음 가는 길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은 주가 예비하심을,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3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과 주언노니입니다. 주언노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타틴이 완료형입니다. 장차 주실 것이기에 주겠노니라고 해야 하는데 주언노니라고 이미 주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직 밟은 것이 아니기에 발바닥으로 밟을 곳이라고 해야 하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보장을 모세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3사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덴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그렇다고 이 보장은 모세 개인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앞서서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너무나 중차대한 것입니다. 모세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세보다 못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와 일이 다르고 모세를 이어서 달려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보장을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해주신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여호수아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밟아주는 게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사람과 발바닥으로 밟는 사람의 믿음이 같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은 밟을 때는 순간 옵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들여놓을 때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일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엎드려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엎드려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4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동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 서쪽으로는 대해, 오늘날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남쪽으로는 광야, 시내 광야를 가리킵니다. 북쪽으로는 레바논, 헐몬산 인근까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바로 주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발바닥으로 밟아야 하는 땅입니다. 싸워서 정복하여 차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 땅도 거저 얻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얻긴 했지만 그렇다고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힘써 싸워서 얻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도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원주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갑문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였었더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곳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런 부담이 없을 수 없습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두려움 같은 걸 떨쳐버릴 수 없어요.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어깨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민하는 걸 아세요. 우리가 직분과 사역을 맡고는 부담스러워하는 걸 아세요. 그걸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5절 읽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잘 보면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는 수많은 적과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적들이 여호수아를 당해낼 수 없다는 뜻이고 여호수아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적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적들 중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승리의 요인은 철저히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자꾸 모세를 언급하시죠. 여호수아는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모세를 비교하게 돼요. 모세와 자신은 천지 차이처럼 느껴져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거듭 모세를 언급하고 계세요. 난 네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게 모세의 개인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란다. 내가 모세를 모세 되게 한 거야.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 번의 부정 표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걸 국어에서 이중 부정이라 하는데 이 두 번의 부정이 결합되면 더 강한 긍정의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내가 무조건 네 편 대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개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예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사람은 혼자일 때 불안합니다.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우울해집니다. 아, 물론 뭐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된 느낌입니다. 주위에 사람은 있지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기억하고 목숨처럼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돈은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미국의 복음송 작가 루터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394장 1절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사람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자식도 떠납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떠나고 내가 싫어했던 사람도 떠납니다. 떠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할 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절 읽으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뛰어난 장군이긴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상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겁쟁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탑 리더인 모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200만 명을 광야에서 이동시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근거리에서 모세가 당하는 그 험한 꼴, 그 겪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백성이 심심하며 원망하고 아니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가 몇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없지 더구나 자기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도 이루지 못한 것인데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실 명분만 놓고 보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니 더 겁이 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두렵기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귓전을 때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새번역 굳세고 용감하여라. 공동번역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 있다는 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용기 있다는 게 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기 있다는 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겁나고 두려움이 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십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격려하십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실수를 했을 때 격려를 받으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기회가 있다는 걸 전제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다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다시 격려하십니다. 7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다시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하나님이 싸우는 기술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도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부분을 새번역은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통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공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성심껏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입니다. 8절을 이어서 보십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문장 구조도 같습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새번역으로 보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

0: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 번요.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형통이 아닌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우선할 때 성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 말씀을 읽는 수준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밤낮으로 공부하는 것, 이건 요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성심껏 실천하는 것은 까마득합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길이 평탄하길 원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에 거리두기를 합니다. 진짜 거리두기를 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하면서 말이에요. 확실한 건 가까이 했던 것을 그대로 둔 채 말씀을 가까이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후 드디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격려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힘주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명령한다. 놀라지 말라. 이건 너의 선택이 아니라 너의 태도다. 이런 선언인 겁니다. 너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내 약속을 믿고 내가 하는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우선일 때 형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 기술이나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심껏 행하라,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형통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길이 평탄하길 원하면서 말씀과 멀어지고 삶이 형통하길 바라면서 말씀과 거리두기 해서는 안 됩니다.
1: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79-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을 하겠는데요.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자,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거나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잠시 뒤에 한 가정을 초대해서 그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색다른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오늘 라디오 예배는 특별히 찬양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 전체를 저희 스튜디오 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정자례 집사님, 아마 우리 이제 극동방송 잘 들으시는 분들은 이 정자례 집사님 찬양을 제가 이제 새끼라해서 많이 틀어가지고 네. 아실 거예요. 이름이 참 멋지잖아요. 잘해, 잘해, 뭐든지 막 잘해. 제가 직접 보니까 네. 뭐든지 잘하더라고.
1: 아이고 부담스럽네요 지금.
0: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새끼라해서 많이 틀었는데 지금 네. 들어보고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0: 자, 이 정자례 주화같이 길 가는 거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정자례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본명이시죠? 정자례.
1: 아, 맞아요. 본명입니다. 예, 어디 본명. 가면 예. 이제 제 이름이 그냥 활동명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0: 그러니까
1: 실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리면 제가 예.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저희 신랑 이름 얘기하면 더 깜짝 놀라고.
0: 그러니까. 네, 우리 찬양 가수들이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바꿔서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본명이냐 이런 네, 질문 맞아요. 많이 하실 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0: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뭐든지 이렇게 좀 잘하셨습니까?
1: 아니, 울기를 잘했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가지고 정자례. 울기를.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분 본인이 한번 좀 성함 좀 소개해 주십시오.
2: 네. 네, 안녕하세요. 안식년입니다.
0: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가지고 죄송합니다.

0: 제 성함이 네. 안식년.
1: 네네.
0: 집사님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안식년 집사님. 혹시 부모님이 목사님이신가요?
1: 아 그렇지는 않고요.
0: 예예. 예.
1: 할아버님께서.
0: 아 할아버님께서.
1: 네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예, 예. 믿음이 있으셔.
0: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안식년.
1: 네네.

0: 내가 왜 이랬더니 예. 이제 이단 이단의 아, 그런 아. 자식 같다. 아. 그래서 제가 네. 너무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예. 어떻게 한 반에서 말을 안 하고 지내나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그럼 확인을 해야 되냐 했더니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네.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최초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진짜. 자고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동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1: 아, 동네 교회.
0: 그래서 다 놀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인데 네. 결혼까지 했군요.
0: 네,
1: 친구였잖아요.
0: 친구였죠.
1: 친구였는데 결혼까지. 네. 와. 네. 그때부터 좋아했구나. 중학교 때부터.
0: 저한테 조금 쪽지 보내고 그랬어요.
1: 그랬구나. 자 우리 가운데서 지금 막 웃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자 우리 아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안시엘입니다.
1: 안시엘.
0: 네.
1: 어, 또 엘 들어갔네. 엘.
0: 네.
1: 어,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또.
0: 맞습니다.
1: 아, 또 시엘이.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믿음직스럽고 아빠를 상당히 닮았네요.
0: 어, 예, 어, 갈수록.
1: 갈수록.
0: 네네네.
1: 지금 몇 학년?
2: 6학년.
1: 어, 혹시 사춘기?
0: 아직은.
1: 아직은. 아직은.
0: 아직은. 아직은. 네,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싱글벙글 웃고 네. 있는 거 보니까.
0: 그렇죠.
1: 어, 아닌 것 같아요.
0: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 사춘기 네. 이런 데 데려오기 쉽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자, 우리 옆에 막둥이 본인 소개.
3: 안녕하세요. 안시아입니다.
1: 와. 자, 다 소개했어요. 박수.
0: 박수.
1: 자, 우리 시아. 우리 막둥이 딸. 시아까지 아 우리 네 명 든든합니다 우리
0: 네.
1: 우리 새끼라에서 이렇게 가족 전체가 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가지고 보니까 오늘이 또 부부의 날
0: 어.
1: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 오늘이 부부의 날인지 모르고
1: 네.
0: 이제 스케줄상 아 이 날이 좋습니다라고 예. 했는데
1: 네.
0: 마침 부부의 날이었고요
1: 예.
0: 그리고 섭외 요청에 사실 우리 신랑이 없었잖아요
1: 예.
0: 근데 예. 이제
1: 같이 하자.
0: 가정에 예, 가정에 어. 기둥이 와야 된다 해서 지금 반차 쓰고 왔습니다.
1: 올 반차 쓰고
0: 예,
1: 반차 아이들은 좋대.
0: 좋대. 정말 삶을 내어들이 왔어요.
1: 애들은 좋아하네 지금. 애들은
0: 많이 좋대.
1: 좋아하잖아. 어, 방송이어서 지금 좋대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전국 생방송으로 가정의 달 우리 가정 전체 찬양사회자 정자래 집사님 가정이 왔습니다. 남편 성함은 안식년. 예, 안식년이시고요. 우리 안시엘. 안시하 아들 딸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우리 아이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신청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요.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와 신청곡 받는 은혜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이쪽으로 아니면 앱 메시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 네.
1: 오늘 첫 곡은
0: 네.
1: 어떤 곡으로 할까요? 첫 곡.
0: 아, 첫 곡은요.
1: 예.
0: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1: 아. 아 봐라. 봐라 우리 즐거운 우리 집. 뭔가 이런 예.
0: 네.
1: 아, 이 곡이 보니까 우리 시아랑 시엘이는 이 찬송 알았어요? 응?
2: 처음에는 몰랐는데.
1: 처음엔 몰랐죠.
2: 네.
1: 이게 사찰의 봄바람과 같은 이런
0: 네.
1: 가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데
0: 네.
1: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모르더라고요.
0: 아, 이 찬양이 예, 예. 그래서
1: 예.
0: 사실 이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됐다고 한 날부터
1: 네네.
0: 저희 가정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1: 오,
0: 네, 그래서 네네. 꼭 이제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1: 네네.
0: 그래서 가정 예배 때 네. 오늘 부를 찬양을
1: 네.
0: 계속 불렀어요.
1: 계속
0: 네, 네, 부흥하려고 왔습니다. 네.
1: 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0: 네.
1: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런 거죠 우리 시아는 영원히 영광에 사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기쁜 곳?
2: 네
1: 어디예요?
2: 천국이요
1: 와 딩동댕 이야 아. 잘하는구나 역시 자 우리 오 연예인 가족 우와 그렇죠 우리 기독교계 연예인 우리 정자리 집사님 가정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안식년 선생님 가족 화기애라고 3113번님
0: 네.
1: 아시는 분이실까 예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0: 네네.
1: 맞습니다 우리 정자리 집사님이 전북극동방송 또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이시잖아요 또 와
0: 네.
1: 3387번님이 또 물어보시길래
0: 네.
1: 자 자,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의 달 5월 또 부부의 날 생각하시면.

0: 기도하면서 이 네. 시간에 우리가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라디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자례 안식년 집사님 가정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 짝짝짝 뭐 이렇게 아이들 찬양 소리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고요. 오늘은 저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고 또 이런 문자도 있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네요. 라이브 짝짝짝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남편이랑 비가 온 후에 밭에 와서 극동방송 크게 틀어놓고 풀 뽑으면서 듣고 있어요. 야채가 많이 자랐네요. 주위에서 찬양 소리 듣고 다가오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와 막 부러워서 남겨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방송 출연해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지금 진짜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고 너무 보기 좋아요. 내 미래 아들아, 너의 이름은 오늘 정했다. 안식년. 진짠가요? 우리 5016번님. 네.
1: 그래서 조금 저희 아주버님 성함은 예. 안식일이세요.
0: 안식일, 네, 안식년. 그렇습니다. 작정을
1: 예.
0: 하셨구나.
1: 예, 작정하시고.
0: 예. 아 반갑습니다. 보기에 좋은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고 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이 곡을 애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예. 네. 우리 안식년 집사님 아시나요? 주의 발자취.

0: 자, 저랑 동명 2인분이 들어오셨네요. 누굴까요? 누가 동명 2인분? 쉽지 않은데 이 이름들이 다 지금 쉽지 않은 이름인데. 네. 화목한 가정에 듣고만 있어도 흐뭇해집니다. 이렇게 또 충남 부여. 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1: 네.
0: 또 우리 또 우리 정자리 집사님이 또 녹음하신 음원도 있는데 이 곡 이따가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7797번님도 정자리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게 참 좋아요. 우리 가족들도 모두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3042번님 우리 3042번님은 우리 시엘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새끼라를 즐겨 듣는 청주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신청합니다.
0: 그렇죠. 이 가정 또 찬송하면은 이거 빠뜨릴 수가 없죠.
1: 네.
0: 자,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 네.
0: 우리 안식년 집사님,
3: 네.
0: 오늘 방송 처음이시죠?
3: 네.
0: 정자례 집사님은 이제 방송도 몇 번 네. 해보셨고,
1: 네네.
0: 저랑 지난번에 우리 전도 대회 사회도 같이 한번 옛날에
1: 맞아요.
0: 한번 봤었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좀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데 오늘 우리 안식년 집사님은 좀 긴장되시겠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네.
3: 예, 너무 긴장된 상황.
1: 아, 이제 좀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아, 아니 그럴 수 있어요.
1: 예, 그렇죠.
0: 아니, 처음인데.
1: 그렇죠.
0: 처음인데 당연하죠. 예.
3: 원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게 없었는데
0: 네.
3: 그 최근에 그 와이프 이제 동생 결혼하면서 그 축가라는 거를 맨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노래 부르면 되지 이랬는데
0: 나가니까 막 떨리죠.
3: 나갔는데 진짜 가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0: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1: 네네네.
0: 저도 이 마이크 앞에 이 방송은 이제 많이 했지만 어디 가서 만약에 노래 부른다, 와 너무 떨려요. 처음 해보는 건 다 떨립니다. 예.
1: 맞아요.
0: 근데 우리가 아까 방송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가정과 저와 또 우리 지금 어디선가 듣고 계시는 우리 누군가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한다. 특별히 가정과 함께 찬양한다. 하나님 올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5076번님 신청했는데 시 알아요 이거?
4: 네.
0: 오, 이거 아는구나. 알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 신청곡들 보내고 계십니다. 일단은 3042번님이 신청한 곡. 정말 여러분 가정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가지고 찬양사역자 정자리 집사님 가정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내 그 우리 시아, 그렇죠? 네. 시아는 몇 학년이에요?
1: 저 4학년이에요.
0: 4학년? 와, 너무 귀여워요, 시아. 시아 오늘 이렇게 생방송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오기 전에?
1: 조금 떨렸어요.
0: 떨렸어요?
1: 네.
0: 지금은요?
1: 지금은 괜찮아요.
0: 괜찮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밝고 되게 재밌어하는 얼굴인데 신기하고 재밌죠?
1: 네.
0: 시아 혹시 친구들도 혹시 이 방송 듣는 친구 있어요 지금?
1: 없는 거
0: 없어요. 없어요. 얘기 못하고 왔어요. 지금 다 학교에서 지금 다 있겠구나. 오늘 조태하고 와가지고 조태하고 와서 더 신나죠?
1: 네.
0: 자, 전국 생방송으로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7797번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게 해준 첫 찬양이 정자래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래요. 지금은 우리 아들들이 성장해서 기타 치고 찬양한대요.
2: 어머나.
0: 야.
2: 너무 감사하네요.
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네. 이 음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 네네.
0: 정자래 집사님의 버전이
2: 네.
0: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신나고 밝고
2: 네.
0: 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다른 가수보다 이게 저 좀 많이 틀었거든요.
2: 네.
0: 7797번님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셨나 봐요.
2: 감사합니다.
0: 마음을 열게 해줬다. 와.
2: 너무 감사하네요.
0: 그러네요.
2: 네.
0: 자, 이 시간에 그러면요 우리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 네.
0: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2: 네.
0: 그러니까 그 목소리도 그렇고 분위기가
2: 네.
0: 참 우리 부를 때 참
2: 예.
0: 그렇게 느껴졌는데
2: 네.
0: 이번에는 아이들과 우리 안식년 집사님과 함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도 계시는 곳에서 우리 밝게 신나게 주와 네.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죠.

0: 아멘.
1: 와, 참 이렇게 다 같이 부르니까요. 네. 신나고 네. 저도 진짜 기분이 좋네요.
0: 아, 너무 좋네요.
1: 자, 우리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6학년 딸이 있는데요. 지금 사춘기가 와서 종종 서로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요. 네. 같이 나온 6학년 아드님 해맑게 잘 웃고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다고 너무 부럽다고 0517번님 사실 저도 부러워요. 저도 지금 사춘기 딸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시아 시엘 정말 밝고 예 너무 좋네요. 또 의젓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신청곡들 지금 주고 계시는데 지금 신청곡 가운데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오늘 딱 보니까 딱 이 분위기에 맞게 신청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0: 네.
1: 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시엘 시아 알아요? 예?
2: 네.
1: 잘 됐다. 제가 그러면 악보를 찾아가지고
0: 네.
1: 참 이 곡은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곡인데
0: 네.
1: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나 봐요.
0: 이 찬양이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가사도 그냥 막 이렇게 발랄하게만 불러서 그냥 아, 좋은 찬양이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1: 네.
0: 얼마나 큰 죄인지를
1: 그러니까.
0: 제가 예, 살면서 느끼면서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사랑한다 딱 하는 게 전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1: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0: 그렇죠.
1: 또 하나님의 네. 말씀도 들어가 있는
0: 그렇죠. 예.
1: 네. 우리 시아도 알고 있죠?
2: 네.
1: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예전에 참 많이 불렀었는데
0: 맞아요.
1: 지금도 불려지는 찬양. 저는 3시 퇴근이라 항상 듣고 있는데 오늘 부부의 날이기도 하지만 31년 차 결혼 기념일이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0: 와,
1: 축하드려요.
0: 축하드립니다.
1: 부부의 날에 또 우리 0496번이 또 결혼 기념일을 맞으셨네요. 기술센터에 미생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서 볼륨 크게 틀어놓고 계신다고. 자 이렇게 또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아 싹튼에 나왔네요.
0: 싹튼.
1: 자 일단은 우리가
0: 네네네.
1: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서
0: 예.
1: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0: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4학년이면은 6살, 5살. 아니, 깜빡했다. 헷갈렸다. 10살, 10살. 맞죠? 한국 나이로 10살 아닌가? 9살인가?
1: 아니, 10살.
0: 10살 맞죠? 야, 시엘이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쁘고 귀엽다는 분이 계세요. 8845번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2: 네네.
0: 야. 오늘 5살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신랑 신부 결혼식 놀이를 했대요. 가정이 예배 드리는 것과 연관해서 결혼해서 신랑이랑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와, 지금부터 진짜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2: 그러네요. 네.
0: 전남 광양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 축하드려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0: 집사님의 가족의 찬양을 들으면서 네. 저희 가정도 가정예배 드리는 꿈을 갖게 됐대요.
2: 진짜요?
0: 3186번님이 어린 친구들의 찬송가 부르는 모습이 네. 참 예뻐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와.
2: 저희가 가정예배 때요. 네. 이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누고요.
0: 네.
2: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때다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요.
0: 예, 예.
2: 그때 저희가 했던 기도 중에 응답 받았어요 지금.
0: 진짜요?
2: 이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이걸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0: 네.
2: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0: 네네.
2: 아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야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방송 출연하게 하셨나봐요.
2: 너무 감사하네요.
0: 야
2: 네.
0: 그러면 가정 예배를 거의 네. 매주 드리세요?
2: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드리려고 하죠.
0: 네.
2: 여건이 혹시나 안 되고 하면 못하기도 하는데
0: 네.
2: 매일 정말 드리려고
0: 와.
2: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네들이 막 장난을 하더라고요. 가정이 하니까.
0: 네.
2: 그런데 점점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요.
0: 네.
2: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충들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0: 시야도 고충이 있구나.
2: 네, 있어요.
0: 시야도
2: 네,
0: 말씀도 이가, 나누고.
2: 예, 최근에 흔들려가지고 아프다고.
0: 와,
2: 예.
0: 기도 제목도 있고.
2: 네.
0: 말씀도 나누고.
2: 네네네.
0: 최근에 우리 그러면 시엘이는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1: 네? 저는 기도 제목이
0: 최근에 그
1: 최근에 좀
0: 생각나는 거.
1: 한 달 전쯤인가 그때 좀 아팠어가지고. 이제 좀 건강하게
0: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시아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3: 저는 이빨이 좀 흔들렸었는데 뺄 때 안 아프게 해달라고.
0: 진짜 와 그렇구나. 아 근데 진짜 저는 순수한 기도가 좋아요.
2: 아 그럼요.
0: 예전에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2: 네.
0: 그냥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네. 그게 하나님과 가까운 거잖아요.
2: 그렇죠.
0: 가까운 거.
2: 네.
0: 하나님 저 공책 잃어버렸는데 공책 찾게 해주세요.
2: 저도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0: 그 일주일 뒤에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 중학교 때 1학년 때인가.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없었는데
2: 네.
0: 그냥 맨날 다니는 곳에 갑자기 일주일 뒤에 거기 딱 있는 거예요.
2: 어머나.
0: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딱 놓아주셨구나. 공책 찾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2: 네.
0: 이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네. 와 시야 최고예요 최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4445번님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신청곡 가운데 하나가
2: 네네.
0: 이 아주머니의 날이라는 곡이에요. 시엘이 시야 이거 알아요?
3: 네.
0: 아주머니의 날. 이게 우리 예전의 축복송.
2: 네.
0: 축복송인데.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군요.
2: 아이들이 지금 현재
0: 네.
2: 전부 극동화서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있어요.
0: 네네.
2: 근데 거기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0: 그렇구나.
2: 네네네.
0: 저는 이 가사도 너무 좋아요.
2: 네.
0: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시아를 향한 시애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다고 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찬양 너무 가사도 좋은데요.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옛날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옆에 혹시 주위에 가족이 있다면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 지금 잠깐 멀어져 있는 분 계시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있습니다. 태초부터 네. 있었고요. 지금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꼭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0: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우리 찬양사역자 정자래 집사님 가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정말 잊지 않을 이름입니다. 안식년 집사님. 네. 안식년 집사님 되게 긴장 가운데 지금 오늘 출연을 첫 출연하셨는데 네. 역사상 생애 첫 생방송. 네.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1: 저도 오늘 지금 회사를 조퇴하고 와서 네. 네, 너무 좋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좀 긴장감이 이제 좀 이렇게 좀 괜찮아지셨어요?
1: 아직은
0: 긴장감 가운데.
1: 네.
0: 그래도 그 긴장감이 나쁜 긴장감이라기보다 네. 좋지 않나요?
1: 예, 또 좋은 네. 것 같습니다.
0: 시아하고 시에리하고 네. 네. 이렇게 방송에서 네. 같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마 우리 아내가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휘도 하고
1: 네.
0: 또 찬양사역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또 단원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1: 계속 이렇게 와이프나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복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저희 솔직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으면은 그런 찬양들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0: 네.
1: 그런 자리에 이렇게 계속 감으로써 계속 더 찬양할 수 있어서
0: 네.
1: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0: 지내고 있습니다.
1: 우리 남편분이 딱 묵묵하게 뒤에서 잘 받쳐주고 네. 밀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
2: 아, 그래서 너무 예. 너무 고맙고요. 네네. 사실은요, 제가 예. 이제 약간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예. 이렇게 생활적으로 이렇게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고정적으로 이런 게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네. 많이 생각을 하다가 신랑한테 여보 이제 내가 다른 게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정말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신랑이 네. 하는 말이 여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돈은 자기가 벌 테니까 여보는 찬양하는 데 힘써는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1: 그렇구나.
2: 그래서 예. 다시 마음을 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찬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아껴주시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1: 참 마음속으로 많이 고마우셨을 것
2: 같아요. 아, 많이 고맙습니다.
1: 사실 우리 극동방송이 어린이합창단에 이런 행사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우리 지휘를 하시면서 또 두 아이까지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옆에서 이렇게 묵묵히 기도해 주시면서 또 잘 도와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신년 집사님.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청곡 가운데서 정말 이 곡 시아하고 시엘이가 다행히 안 해요. 이거를 싹텐의 싹터요. 우리의 사랑이 와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게 진짜 옛날 곡이거든.
2: 아, 네.
1: 율동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맞아요. 올챙이 나오듯이 이렇게 이런 율동이
2: 있었어요.
1: 옛날 율동이 있었는데 네. 시아 알아요? 이 율동? 잘 모르죠?
3: 네.
1: 곡은 알고. 자, 여러분 우리 예전의 그 추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싹트네. 싹 아직 못 텄던 분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옛날에 불렀지만 지금 잠깐 떠나 있는 분들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싹텐에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이게 악보가 옛날 거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네. 살짝 헷갈렸죠.
0: 네.
1: 싹트네 싹트네. 내 원래 내 마음의 사랑인데. 예.
0: 네.
1: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든든한 남편이네요. 멋지네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남편이 아직 마음이 안 열려서 아이들하고만 드리고 있는데 정말 부럽고 저희 가정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가정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부럽다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자 아까 어떤 분이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결심하셨는데 뭐 오늘 계기로 그런 가정이 많이 탄생됐으면 좋겠고
0: 아멘.
1: 가족 중에 나만 안 믿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 혹시 있으면 내가 돌아가야지 이런 분도 꼭 좀 챙겨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고3 때부터 금요일날 일찍 끝나서 하교할 때 새끼라 들었는데 벌써 24살이라고 와 지금은 교회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담임 맡고 있대요.
0: 와.
1: 새끼라가 딱 5년 됐거든요.
0: 아,
1: 처음부터 들으셨구나 이분.
0: 그러시네요.
1: 고3 때 새끼라를 처음 듣기가 쉽지 않은데
0: 그러니까요.
1: 와,

0: 7047번님 감사합니다. 율동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네. 분도 계시고
1: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0: 자 우리 보니까 확실히 우리 시아보다 시엘이가 네. 딱 의젓하네요. 아... 시엘이 오늘 이렇게 생방송 우리가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거의 이제 끝날 때 됐어. 진짜 빨리 되죠.
2: 네.
0: 시엘이 오늘 느낌 어때요? 오늘 느낌?
2: 너무 떨렸어요.
0: 아 진짜? 아 진짜 떨렸어요. 그랬구나. 우리 시아는?
3: 좀 떨렸는데 이제는 좋아요.
0: 좋아. 내가 볼 때 지금 시아가 가장 신난 것 같아요. 아, 시아는 방송 네. 체질인가 봐.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찬양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맑아진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오늘 우리 정자례 집사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네. 방송은 처음이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방송은 많이 해봤지만
1: 네네네.
0: 이렇게 찬양 부르니까 어떠세요?
1: 아 저는 사실 오히려 이게 다 같이 오니까 제가 조금 떨리더라.
0: 그렇죠.
1: 혼자 할 때는
0: 그렇죠.
1: 와 이러는데요.
0: 네, 내 남편 잘할까? 아. 내 아들 잘할까? 뭐 이러면서
1: 어저께도 연습했거든요. 저랑 들리는 네. 부분을. 근데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찬양하고 그래요. 방송을 하니까 네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예. 하라고
0: 네네
1: 맞습니다.
0: 네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자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이제 예수 사랑하심은 찾았다가
1: 네
0: 이 신청곡이
1: 네
0: 이 곡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1: 네네네
0: 이 야곱의 축복
1: 아
0: 이 찬양으로 제가 지금 바꿨습니다.
1: 네
0: 아 이 찬양도 우리 알죠 시아 시엘이
2: 네
0: 참 우리 시아 시엘이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내고 말씀도 이렇게 나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찬양으로 찬양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우리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남편 한 말씀 예 예.
4: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가정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또 부부의 날 맞아서 우리 찬양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가장 신청곡 중에서 이 곡이 가장 많았는데요.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제1교회에서 베리트 부부학교를 시작합니다.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요일 5회 과정이며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사무총장이신 오강근 목사부터 지구촌 가정훈련원 상담소장 최수경 소장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영성,

부부 성격 분석 그리고 부부 대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선착순 15쌍의 부부를 모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4-3311 포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평해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해 은혜를 전합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오니 사랑의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5-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바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잔잔할 때는 품에 안기듯 평화로워 보이지만 거센 파도가 일어나면 금세라도 삼켜버릴 듯 위협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평온한 날에는 모든 것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어느 날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성경의 바다는 단순히 지리적 바다가 아닌 혼돈과 두려움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곧 혼돈과 죽음의 근원이 종결되고 생명과 평화가 충만해지는 종말론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혼돈과 바다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교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바다는 이미 꺾였습니다. 이제는 혼돈의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내일의 일을 내일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염려의 주체는

내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또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감사의 위력이 우리의 삶에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을 통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배하시고 그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감사의 기도로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찬송가 다 감사드리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코러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투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메이저 작품 번호 448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와 에프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메이저 작품으로 448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출신의 작곡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의 1번 희망과 영광의 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영국 사람들이 마치 국가처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장엄하면서도 당당한 분위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또 영국을 대표하는 문학가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으로 위엄, 장관 또는 화려한 의식을 상징하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이 작품에는 합창 버전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영국을 대표하는 BBC 프롬스라고 하는 클래식 축제에 모든 청중들이 이 곡을 합창으로 부르는 장면은 굉장히 매년 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오늘 이 작품을 사이먼 레트리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엘가의 대표적인 작품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 준비해봤습니다. 장일남 작곡의 비목, 소프라노 신영욱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장일남 작곡의 비목,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폴로네이즈 6번 A플랫 메이저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폴로네이즈 6번 A플랫 메이저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제사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이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계절에 또 오늘 날씨도 얼마나 좋은지 또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은혜 넘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효성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최고령 우리 권사님은 95세, 90세 넘으신 분이 한 세 분 가량 있었고 대부분이 8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정을 좀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고 나지 않을까, 아픈 분 생기면 어떡하나, 그리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고 나니까 저보다 더 잘 걸으시고 또 시간도 잘 지키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어르신들은 시간도 잘 지키시고 음식도 저보다 더 잘 드시고, 그래서 이 정도면 세계 일주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세계 일주는 제가 그냥 한 말입니다. 어릴 적 들었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라는 노랫말이, 인생은 나그네 하면 자연스럽게 속에서 기억이 나는 노랫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의 나그네와 다르죠. 세상의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그래서 목적이 있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가 성도들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그네로 살다 보면 때로는 바람도 만나고 비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배고프게 되고 외롭게 되고, 그것이 나그네 인생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연단으로 보고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금보다 귀한 연단이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연단으로 알고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저는 효성교여행을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기독교 순교지 둘러보게 되었어요. 일본의 기독교율은 1% 정도 되지만은 우리보다 일찍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순교와 핍박의 시대가 있었어요. 1600년경에 일본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세국정책을 써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처형하고 핍박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하로 숨고 산속으로 숨고, 그래서 숨어서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잠복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다가 들켜서 집단적으로 처형을 당하는데, 옛날에 사람을 처형했다는 증거로 귀도 베고 코도 뱉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목을 베서 목은 저쪽에 장례하고 몸은 저쪽에 장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머리 무덤을 가보게 되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목을 잘라서 머리와 몸을 따로 장례를 지렸을까, 매장을 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목을 잘라서 머리와 몸을 분리해서 머리 무덤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도 겪고 시련도 겪고, 오늘 우리들은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참 좋은 시절에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것은

근거로 해서 결론을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초반에 무슨 결론을 내리는 것일까? 오늘 이 앞부분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니 앞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사람들, 영원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므로 2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에 딱 가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내용을 2장에 설명하는데, 오늘 2장에 읽은 본문에서 동사 세 가지를 주목해 보았어요. 첫째는 버려라, 둘째는 사모하라, 셋째는 나아가라.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에게 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뭘까?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버려야 될 것을 설명하는데 모든 악독,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악독,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모든 기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기만은 속임수, 우리는 속고 속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만 여러분 속이는 일 없습니까? 그래서 이 속이는, 속고 속이는 이 모든 거짓된 것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 이렇게 말하죠. 외식은 위선,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했고 오늘 이 위선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버리라는 거예요. 시기, 그죠? 시기, 시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모든 문제의 뿌리는 시기 질투에서 올라오는데 이 시기 질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우리들 버리라.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헐뜯는 말, 비방하고 공격하는 말 버려라. 이 모든 것은 성도들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죄의 유산들 버려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와 나의 속사람이 용서받고 새사람 되었는데 이런 과거의 옛사람, 죄 아래에 있는 성품과 성향을 버려라. 버리지 못한 사람 있죠,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지 못해요. 버려야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지만은 교회 나온다고 해서 금방 천사가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 속에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것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나와 싸우는 것, 나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으로 착각해서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나와의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 신앙의 길이요. 이런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버려야 될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부정적인 존재예요. 제 아래에 있는 영혼이고 육신이고 양심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존재. 그래서 늘 비교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 새신자인데 언제부터 교회 나왔다고 저렇게 앞에서 설치나, 저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저렇게 교회에서 주인 행사할까, 왜 저 사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걸까, 우리 교회는 늘 문제가 많아, 저분은 왜 저렇게 아멘 소리 크게 하지, 저 사람은 기도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통성기도 할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 원망하면요 마귀의 전략에 이미 걸려든 거예요. 교회는요 오래 다닌 사람, 직분 높은 사람이 조용하고 새가족들이 마음껏 설쳐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옛사람의 제약된 모습 벗어버리고 긍정의 마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잘 된다, 우리 성도들 참 좋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친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잘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좋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김영걸 목사 참 좋은 목사다, 긍정적으로 칭찬하면 듣는 사람 좋고 말하는 사람 평안하고, 다툼과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전매특허, 칭찬과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전매특허.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깨끗하게 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버리고 나서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라.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간절히 원하라는 거예요. 2절에 나오죠.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는 갓난 아이다. 갓난 아기는 젖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젖을 물려주면 그냥 빨아요. 갓난 아이가 젖을 줬더니 나는 돈가스 줘요, 나는 국수 먹을래요, 나는 카레라이스 먹을래요. 갓난 아이는 불평하지 않아요. 갓난 아이는 따지지 않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우는 애에게 젖을 물려주면 그저 만족하고 기쁨으로 빠는 거예요.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말씀의 맛을 이미 다 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안 우리들, 갓난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은혜를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은혜가 돼, 이건 은혜가 안 돼. 판단하는 분들은 성장하지 못해요. 판단하는 분들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해요. 은혜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순종하여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갓난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 받는 이유가 있죠. 갓난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젖을 먹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젖을 먹을 때 꿀꺽하고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성장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긍정적으로 꿀꺽하고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내 성장의 양분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하고 받고 긍정으로 받고, 오늘 말씀해 보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래서 늘 성장하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나서 세 번째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데 힘차게 나가는 목표점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부산으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산돌이신 예수님, 세상에 썩어질 돌과 구별되는 산돌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우리들, 사모하라, 그래서 나아가라,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까? 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면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틈이 벌어지면 그 틈으로 마귀가 끼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나 개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신령한 집 교회와 분리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곧 교회이고 나 하나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아요. 나 하나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먼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직을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9절에 자세히 설명하기를 우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택해줘도 그렇게 기쁜데, 목사님이 불러줘도 그렇게 기쁜데, 나를 누가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택해 주신 성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지만은 왕같은 권세와 권위를 가진 제사장, 이 주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나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덕,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언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소리, 정의로운 소리를 하는 듯하지만은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시기 질투에서 시작된 외침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화되어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이었어요.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같은 바른 말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바른 말이 아니에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사람을 공격하고

0: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흔드는 말들이 얼마나 범람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프면 병원 가야지 무슨 기도야,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옳은 말 같지만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정의롭고 예언자적인 선포와 목회를 해야지 기복적인 목회를 하면 되는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됐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너무 은혜 하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은혜가 많은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 생활 하겠습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말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조금 아는 것이 병이에요. 기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봉사 안 하는 분들이 주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교회 개혁한다고 부르짖는데 보니까 부르짖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선지자는 그만하면 됐고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예요. 제사장은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중보적 사역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직을, 왕같은 제사장직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제사장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들,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깨끗하게 버립시다. 그리고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힘차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래하여 주님이 주신 왕같은 제사장직, 이 소중한 제사장직을 사명으로 잘 감당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버릴 것을 깨끗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이 제사장적인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3-4411번, 054-283-4411번 포항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천식 때문에 힘들어서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0: 하실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사랑교회를 섬기는 권사 진선혜입니다. 창평암범 요양병원 간호부장이기도 한데요. 중증호흡기장애 2급이에요. 거의 그 37년이나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극동방송을 알게 됐고 전포 선교사를 작은 구좌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다시 또 간호사로서 일하게 되고 출근길에 그 말씀을 접하면 아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 요양병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방송국이 있어서 저는 살았어요. 저 혼자서 아이들 셋을 기르고 있었고 저도 투병하고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시네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주위에다가 자꾸 얘기하게 돼요. 한 구절이라도 해봐. 하나님 진짜 마중물이야. 이거를 부었을 때 샘물이 솟아나듯이 나에게 오는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게.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 폐기능이 50%밖에 안 돼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서 같아. 그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구자라도 하세요. 죽을 수도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어요.
1: 극동방송은 제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진선혜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 덕분에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죽음 가운데 놓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두 글자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어느 마을에 성실한 남편과 온화한 아내가 착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매일 저녁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화목한 그 집의 가족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옆집에 살면서도 화목한 가정과는 다르게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화목한 저녁 시간, 그들은 가족이 모이는 일도 별로 없는 냉랭한 집안이었지요. 그 집에서는 화목한 웃음소리가 아닌 짜증과 고함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근거 없는 악의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그 거짓말은 사실인 것처럼 마을에 퍼졌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볼 때마다 시선을 돌리며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에 참기 힘들었지요.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고 싶은 아내와 잘못한 것이 없는 우리가 도망칠 필요 없다는 남편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헛소문으로 인해 한 가정에 화목했던 웃음소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입술이 선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유열의 찬양과 다 찬양하여라 외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3: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자신만 옳다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되어지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해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모이기만 하면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순식간에 한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험담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험담은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지만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만 합시다. 남과 자신을 다치게 하는 험담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괴테가 말했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남을 험담할 때 듣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건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거룩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레위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군사적 전략도 아니고 경제 정책도 아니고 땅을 잘 관리하는 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신앙을 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신앙을 전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 것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잃어버리면 결국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제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나는 영일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뜻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단순히 귀로 들으라 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받아들인 말씀은 삶으로 행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듣는 거예요. 따라서 쉐마의 끝은 들으라 이 말씀의 끝은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순종의 자리,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걱정합니다. 요즘 애들이 우리 세대 같지 않아. 요즘 아이들이 문제야. 청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이 교회를 잃어버리고 있어. 세상이 너무 험악해, 험난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걱정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도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요? 잘 물려받았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잘 듣고 있느냐? 너는 지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느냐? 너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바라보며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인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부모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삶으로는 돈이 더 중요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그 모습을 먼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예배가 소중하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어른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다음 세대는 그 분위기를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가르침 이전에 전염되는 겁니다. 즉 옮겨가는 거라는 거예요. 말보다 분위기로 그리고 설명보다 태도로 훈계보다는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부모의 마음에 그리고 어른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영일만 교회의 공동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말씀을 잠깐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꺾이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그 세대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밤마다 자기 전에 물을 마시고 자기 방으로 지나가는데 엄마 방 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엄마 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늘 조용히 눈물 흘리는 소리,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엄마는 아이 앞에서 잘하라는 긴 잔소리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배웠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 완벽한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어른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눈물 흘리는 아버지,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어머니,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늘 교회에 오면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사, 늘 아이들만 보면 안아주고 축복하는 그 교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와 다음 세대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먼저 삶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세대의 신앙은 특별한 날보다 일상의 자리에서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디지 않게 하려고 날카롭게 새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서 마음에 새겨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교육 장소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주일 한 시간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 여러분의 가정의 그 식탁에서,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평소에 말 한마디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기도에서 순간순간 전해지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자리는 교회 강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가정의 일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학교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교육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삶의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잠들기 전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식사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습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묻고 기도하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다음 세대의 영혼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는 거룩한 반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예배는 소중하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진리를 가정과 교회에서 반복해서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씨앗은 하루 만에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햇빛을 받고 물을 먹고 바람을 견디며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무성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런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에 물을 주고 사랑에 햇볕을 비추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정에서 말씀의 대화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단순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어릴 적 신앙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계속 말해주세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이야기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면서 신앙의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어머니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 생활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것을 꾸준히 말해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반복되는 사랑과 간증의 나눔으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음 세대에 전할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것은 그 전해야 할 신앙의 핵심은 단순한 종교 지식도 아니고 신앙생활 습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 죄와 맞닥뜨릴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조심합니다. 죄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흔들릴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물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은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미간은 생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문설주는 가정의 문턱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도 행동도 가정도 일터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교회에 다니는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른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종교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거룩함이 세상 속에서도 평일에도 똑같은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경건함이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0: 동일하게 경건한 모습이 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합니다. 와,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구나. 교회에서만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위기,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의 위기는 사실 어른 세대, 우리 세대의 위기를 비추는 거울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탓하기 전에 우리 사랑이 식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메마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다음 세대가 너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결단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음 세대는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세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전하며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씨앗이 그 다음 세대의 마음에 심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식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품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신앙을 전하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4에 5013, 포항 영일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용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대회가 4월과 5월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4월에는 호남권연합 전도대회, 그리고 5월에는 영남권연합 전도대회가 진행되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이 시간에 코너죠. 전도를 부탁해!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불을 다시 지펴보자는 말씀 항상 드렸습니다. 지난 4월 불씨가 현장에서 지펴졌고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4월 2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다목적 홀에는 무려 5,50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 초청된 VIP가 2,100명, 그리고 그날 1,384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영접 기도를 그 자리에서 따라하셨다고 합니다. 반 이상의 태신자들이 그 자리에서 교회를 가겠다고 결단하신 건데요. 이번 전도대회에는 미국에서 뜨겁게 사역 중인 타이슨 커플린 목사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요. 베이비복스 간미연, 그리고 뮤지컬 배우 황바울 부부가 나와서 찬양과 간증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현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장의 은혜가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들께도 임하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오늘은 호남권 연합 전도대회 실황으로 함께합니다.

0: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게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공개 방송의 중요한 게 분위기라고 했죠? 박수와 함성 발사!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역교회와 극동방송이 함께 만든 시간입니다.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전도대회에 오신 여러분, 당신을 위한 기적의 선물 공개방송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송옥석이고요.
1: 저는 문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늘 정말 많은 VIP들이 오셨죠?
1: 네, 맞습니다. 오늘 특별히 호남권 연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목포, 전남, 동부, 전북, 서울, 멀리서 와. 미국에서도 오셨습니다.
0: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 지금 미국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요. 오늘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많은 방송가족뿐만 아니라 이 잔치가 왜 의미가 있냐, 바로 VIP분들, 새가족들이 이 자리에 초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오늘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직원들이요, 또 정말 여러분 오시기를 기다렸거든요. 우리 서로 축복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뜨거운 박수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빌리그램 목사님 동네에서 오신 제2의 빌리그램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타이슨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통역은 김장한 목사보다 잘하는 성령호 목사께서 통역을 할 테니까 한번 뜨거운 박수로 깨라. 박수로 박수로 박수로 박수로.
3: It is an honor to be in Korea.
4: 한국에 온 것도 감사하고 광주에 온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3: I would also like to take a moment to honor and show our appreciation to Dr. Billy Kim.
4: 제 마음에 진심을 담아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3: If you have your Bible, please turn with me to Ephesians chapter 2, beginning in verse 1.
4: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면 되고요. 앞에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And while we're turning there, I want to show you a picture of my family.
4: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가족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3: This is my wife Christina and my two boys Pierce and Luca.
4: 제 아내 크리스티나하고 그다음에 두 아들인데 피어스하고 루카. 잘생겼죠?
3: And those little boys have a lot of energy, so pray for me.
4: 두 아들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요. 저 위에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3: And I'd also like to show you a photo of our new church that we just opened.
4: 새롭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교회. 아, 이거는 옛날 교회인데요. 교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3: That's our old one, and we're going to show you the new one.
4: 네, 새로운 교회도 한번 5개월 전에 들어가셨는데요. 다음 사진 혹시? 네.
3: All glory to God.
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3: Now for Ephesians chapter 2 verse 1.
4: 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3: Once you were dead because of your disobedience and your many sins.
4: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 You used to live in sin just like the rest of the world.
4: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3: obeying the devil, the commander of the powers of the unseen world.
4: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 He is the spirit that is at work in the hearts of those who refuse to obey God.
4: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3: All of us used to live that way, following the passionate desire

0: and inclinations of our sinful nature.
1: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기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0: By our very nature, we were subject to God's anger just like everyone else.
1: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0: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지만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1: It is only by God's grace that you have been saved.
0: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1: For he raised us from the dead along with Christ.
0: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1: And seated us with him in heavenly realms because we're united with Christ Jesus.
0: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 So God can point to us in all future ages as the examples of his incredible wealth. We're in verse 7.
0: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1: God saved you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0: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1: Salvation is not a reward for the good things we have done, so none of us can boast about it.
0: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 For we are God's masterpiece and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so we can do the good things he planned for us long ago.
0: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 Amen. Would you pray with me?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word.
0: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1: We pray that you would touch every heart and every life today.
0: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1: Be strong in our weakness.
0: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1: And may Christ be exalted.
0: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1: Save souls today.
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1: It's in Jesus' name we pray.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Amen.
0: 아멘.
1: Do you know that the Bible is a miracle?
0: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기적과도 같은 책입니다.
1: Every time you hold it in your hand, you're holding a library.
0: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쥐고 계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It's not one book, but 66 books.
0: 이것은 책 하나가 아니라 66권의 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1: Written by 40 different authors.
0: 40명의 저자가
1: on 3 different continents.
0: 3개 대륙으로부터
1: in 3 different languages.
0: 세 개의 언어로
1: written by fishermen, shepherds, tax collectors and kings.
0: 어부가 저자였고 또 세리장이가 저자였고 왕도 저자였습니다.
1: All inspired by the same Holy Spirit.
0: 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1: Writing in perfect harmony and unison.
0: 아주 완벽한 일치와 조화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God's plan to save the world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0: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1: The Bible is ultimately about one story over and over again.
0: 성경은 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 Genesis to Revelation hinges on one person.
0: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 His name is Jesus Christ.
0: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 God's plan to save the world.
0: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 Over the next few moments,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these 10 verses.
0: 열 구절을 잠시 동안 살펴볼 겁니다.
1: And I believe that God is going to speak to you.
0: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The first three verses describe our life before coming to Jesus.
0: 첫 번째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1: And verses 4 through 10 describe our life after coming to Jesus.
0: 4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 Ephesians 2:1 says that we were dead spiritually.
0: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We were all dead because of our many sins and trespasses.
0: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행으로 인하여 죽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1: There are many of you here today and you look alive on the outside.
0: 여러분들 쭉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살아 있는 것 같아요.
1: But on the inside there is an emptiness.

0: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1: You are numb.
0: 여러분 무감각해져 있어요.
1: Indifferent to the things of God.
0: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1: Very seldom even thinking of God.
0: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1: The Bible says we were spiritually dead.
0: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 Romans chapter 6 verse 23 tells us
0: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1: That the wages of sin is death.
0: 죄의 삭은 사망이라.
1: And the scripture tells us we're not just sinners.
0: 우리가 그저 죄인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1: but we are transgressors.
0: 우리는 악행을 행하는 범법자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1: The difference between a sin and a transgression
0: 죄와 악행의 차이점이 있어요.
1: A sin means that we come up short.
0: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1: We make a mistake.
0: 실수를 이야기하죠.
1: But to transgress
0: 악행을 짓는 거예요.
1: Means that we knew it was wrong.
0: 악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인 걸 알면서
1: But we did it anyway.
0: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1: It's one thing to make a mistake.
0: 하나는 실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1: but it's another to know it's wrong but do it anyway.
0: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 Friends today every one of us
0: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1: We're more than sinners.
0: 우리는 죄인보다 더 악할지도 몰라요.
1: We are transgressors against the holy God.
0: 우리는 날마다 반복해서 악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1: And sin is more than just the actions committed in our body.
0: 그 죄는요, 여러분, 행동보다 더 심각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1: Jesus taught us that sin is a state of the heart. Sin is more than just our actions. It's our thoughts.
0: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그저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 Matthew chapter 5 verse 27 says this.
0: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You have heard the command that you must not commit adultery.
0: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1: But I say to anyone
0: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1: who even looks at a woman with lust in his heart
0: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1: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0: 이미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This raised the bar and the standard.
0: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수준을 높여놓은 것이에요.
1: As the Pharisees listened to this message,
0: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1: They considered themselves to be good people.
0: 그런데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1: They said, "Well, we've never murdered or committed adultery."
0: 우리는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고 살인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 So we're good people and deserving of heaven.
0: 우리는 너무 선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1: But Jesus said if you've even looked at a woman with lust in your heart
0: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음욕을 품고 보면
1: you are guilty of sinning against God.
0: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 The truth is not one of us are good.
0: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선하지 않습니다.
1: All of us have sinned against God.
0: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1: And sin is a disease.
0: 죄는요, 질병입니다.
1: Slowly killing us all spiritually and physically.
0: 죄는 우리를 결국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1: Many people have asked, why is sin such a big deal?
0: 왜 죄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 Why doesn't God just ignore it?
0: 왜 하나님께서 죄를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1: Because sin is a disease that is killing all of us.
0: 왜냐하면 죄는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죽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And that is why God has a wrath towards sin.
0: 그래서 죄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1: God loves every sinner.
0: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1: But he despises our sin.
0: 그렇지만 우리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1: Ephesians goes on to tell us
0: 우리에게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1: That our world is under the devil's influence.
0: 이 세상은요, 악한 영,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 Corinthians 4:4 tells us
0: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1: Satan, who is the god of this world,
0: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1: has blinded the minds of those who do not believe.
0: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하.
1: Satan's influence is everywhere according to the Bible.
0: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의 영향력은

0: 세상에 미치고 있습니다.
1: In music,
0: 음악,
1: media,
0: 미디어,
1: and politics,
0: 정치,
1: it's everywhere.
0: 모든 곳에 이 사단의 죄가, 사단의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1: There is a spirit that influences this world.
0: 이 세상 안에 사단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1: That leads them away from God.
0: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탄도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Scripture says that there is a broad way that leads to destruction.
0: 사단은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말합니다.
1: And many there be that follow it.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1: But the way that leads to life is straight and narrow.
0: 그렇지만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 And few there be that find it.
0: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영생의 길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1: This world is an enemy of God.
0: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요.
1: 1 John chapter 2 verse 15.
0: 요한 1서 말씀인데요.
1: It says do not love the world.
0: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0: 이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is the lust of the flesh.
0: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고
1: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0: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1: And the world is passing away.
0: 세상은 지나갈 것입니다.
1: And the lust of it.
0: 그리고 모든 정욕도 끝날 것입니다.
1: But he who does the will of God abides forever.
0: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Ephesians goes on to tell us.
0: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 That we were all controlled by our sinful nature.
0: 우리는 모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성경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 We were all controlled by the impulses and passions of our human nature.
0: 우리는 육체의 충동과 정욕,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 Solomon, one of the wisest men to ever live.
0: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시죠?
1: Wrote Ecclesiastes chapter 2.
0: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1: He said, "Come now, let's give pleasure a try."
0: 2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다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1: Let's enjoy all this world has to offer.
0: 그리고 세상의 낙을 다 함께 누리자고 말합니다.
1: He built himself the finest homes and vineyards.
0: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집을 지은 사람.
1: He restrained himself from no pleasure.
0: 근데 그가 누리지 않은 낙이 없을 만큼 대단한 낙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1: And at the conclusion of Ecclesiastes 2.
0: 그런데 전도서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 Solomon said, "As I look back at everything I'd worked so hard to accomplish."
0: 내가 뒤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도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1: It was all empty.
0: 모든 것이 공허하다.
1: Like chasing the wind.
0: 내가 바람을 쫓았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 This world is not enough for you.
0: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1: You were created with a void so large.
0: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축복하도록 창조하신 존재들이에요.
1: That only God can satisfy you.
0: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1: Nothing in this world will be enough.
0: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1: No matter how much money.
0: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도
1: No matter what you do in this world, it will leave you empty.
0: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결국에 공허한 인생을 만나게 될 겁니다.
1: But Jesus can satisfy your soul.
0: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 You are created to walk with your creator.
0: 주인과 함께 창조자와 함께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은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1: And only he will be enough for you.
0: 바로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십니다.
1: Ephesians 4 tells us one more thing.
0: 우리에게 에베소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1: It's hard to hear, but the scripture says it.
0: 듣기는 좀 어렵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 We are all deserving of God's wrath.
0: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 In other words, we all deserve hell and God's judgment.
0: 다른 말로 말하면 모두가 지옥에 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 Hell is far worse than the human mind could imagine.
0: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옥에 모두가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1: And scripture says no one is righteous, not even one.
0: 성경은 말합니다.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 But I have good news.
0: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1: Ephesians 2 says
0: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1: But God is rich in mercy.
0: 그러나

0: 여러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 And he loves you so much.
0: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 That he gives us life.
0: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 When he raised Christ from the dead.
0: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 And for God so loved the world.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0: 독생자를 주셨으니
1: that whosoever would believe in him
0: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1: would not perish but find life everlasting.
0: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1: Jesus did not come to condemn the world.
0: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저주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1: He came to save it.
0: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1: 2000 years ago on a hill called Calvary.
0: 2000년 전에 갈보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 The Son of God took our place.
0: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1: And he who knew no sin
0: 죄를 모르셨던 분입니다.
1: Became our sin on the cross.
0: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1: That we might be the righteousness of God.
0: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1: It was our sin that he carried.
0: 우리가 지었던 죄를 주님이 다 온전히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 And his blood was shed to wash away our sin.
0: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다고 말씀합니다.
1: He died and was buried.
0: 그리고 돌아가셨고 장사되었습니다.
1: And he rose again from the grave.
0: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1: He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0: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 1 Peter 1:18 says, For you know that God paid a ransom to save you.
0: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1: From the empty life you inherited.
0: 대속함을 받은 것은
1: And it was not paid for with gold or silver.
0: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1: But it was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0: 오직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말씀합니다.
1: The sinless spotless lamb of God.
0: 여러분 흠도 점도 어떤 죄도 없으신 바로 주님.
1: Please hear me tonight.
0: 여러분 저를 주의 깊게 들어 주십시오.
1: Salvation is not a reward for the righteous.
0: 구원은 의로운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1: It is a free gift to sinners.
0: 구원은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1: Who will repent and call on his name.
0: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Your good deeds will not make it into heaven.
0: 여러분들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1: We must receive Christ today.
0: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1: So would you pray with me now?
0: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1: Father, we com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0: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옵니다.
1: And we repent of our sin.
0: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1: We ask you for forgiveness.
0: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1: We believe that on the cross.
0: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1: You carried our sin.
0: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
1: And we believe you died and rose again.
0: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1: Lord, we repent.
0: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1: We believe.
0: 그리고 믿습니다.
1: And we trust in the finished work of the cross.
0: 주님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1: May we be your humble and faithful servants.
0: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1: For the rest of our life.
0: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말입니다.
1: In Jesus' mighty name we pray.
0: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Amen.
0: Amen.
1: Can we give God praise?
0: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1: If you prayed that prayer with me today,
0: 여러분 그 기도를 오늘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1: for the first time,
0: 첫 번째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면,
1: or if you prayed that prayer,
0: 그리고 같은 기도를
1: as a recommitment of your faith in Christ,
0: 주님 앞에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재헌신하기.

0: 돌아가신다면,
1: you were a prodigal son who had run away.
0: 탕자였던 우리의 삶을.
1: But today you placed your trust in Jesus.
0: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1: If that's you at the count of three,
0: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셋을 쉴 거예요.
1: I want you to stand publicly and boldly.
0: 여러분 그 자리에서 대중들이 있지만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1: With every eye open and person looking around.
0: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겠지만
1: Jesus said if you would be ashamed of me on earth.
0: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 That I'll be ashamed of you in heaven.
0: 만약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 But if you confess me before men,
0: 많은 사람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1: I will confess you before my Father.
0: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 So again, if you prayed that with me today,
0: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1: For the first time,
0: 첫 번째로.
1: Or as a recommitment of your faith.
0: 아니면 재헌신하는 사람들.
1: I want you to stand.
0: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 One,
0: one,
1: two,
0: 둘,
1: three.
0: 세 번 일어나십시오.
1: Can we give God praise for every person standing today?
0: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죄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시고.
1: Thank you, Lord Jesus.
0: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 Let me pray for them.
0: Father,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 protect them and keep them.
0: 저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1: Be the author and finisher of their faith.
0: 저들의 믿음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1: And use them to win souls.
0: 저들을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1: And make disciples.
0: 제자 삼는 자들로.
1: All across Korea.
0: 하나님 한국을 넘어.
1: And the world.
0: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1: In Jesus' name.
0: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Amen.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Amen. God bless you.
2: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메시지가 그냥 아이고 뭐 맨날 또 듣는 얘기다 이게 아니라 오늘 저 미국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이 7주년을 맞아서 예정 씨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3: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2: 맞습니다.
3: 또 영혼을 살리는 찬양으로 함께 했는데요.
2: 오늘 이 시간 귀한 무대가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좀 이 아름다운 부부를 보신다는 게 저희에게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3: 맞습니다.
2: 어떤 분들을 저희가 보시게 되나요?
3: 네, 1세대 아이돌 베이비복스 아시죠? 네, 베이비복스란 가요계 보석에서 예수님의 보석 같은 딸이 된 감미연 씨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복음을 전한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2: 좋습니다.
3: 있습니다.
2: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고요. 예전에는 그냥 가요계에서 아주 유명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가수 감미연 그리고 뮤지컬 배우 황바울 부부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녀를 만나기 100m죠. 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있습니다. 아,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복스의 감면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아내입니다.
1: 네.
0: 네, 저희가 지금 들려드린 곡은 얼마 전에 불후의 명곡에서 저희 부부가 함께 불렀던 곡이에요.
1: 맞아요.
0: 이게 사실 가요잖아요. 그래서 이 곡 처음 요청을 받았을 때 아니 왜?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메시지를 보니까 가사를
1: 맞아요.
0: 네, 담겨 네, 있더라고요.
1: 담겨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미연 씨가 현역 가왕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서 또 메시지가 담겨 있는 노래가 있던데요. 몇 미터 앞에 두고. 네. 주님을 그 몇 미터 거기서... 앞에 두고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살짝만 좀 불러 주시면 안 될까요?
0: 아, 거기서 부르진 않았지만
1: 하나, 둘, 셋, 넷.
0: 둘, 셋, 넷.

0: 야. 네, 여러분들 몇 미터 앞에 두고 모르고 계세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 함께 있습니다.
1: 네. 네. 지금 문 앞에 딱 계신데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황바울 모태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보시기에 아, 저 친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구나 라고 잘 아시는데요. 사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네, 저랑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 믿기 전과 후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더 많은 것

0: 들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저보다는 우리 와이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공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1: 네. 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지 5년 정도가 됐어요. 이제 완전 초신자는 아니고 그쵸. 이제 슬슬 알아갈 텐데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그 뜨거운 그런 상태거든요. 아시는 분은 네 알겠지만 제가 16살에 데뷔를 했어요. 베이북스라는 그룹으로. 네, 30년 전이에요. 그때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사실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안티의 아이콘이 되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미움도 받고 하다 보니 자아가 다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겪으니까 엄청 좀 우울한 아이였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네. 한 38, 40살까지도 제 안에 있는 트라우마도 있었고 우울감이 가득해서 그냥 아 숨이 붙어있으니까 산다 그냥 이렇게 살아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그냥 어둡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숨이 붙어있으니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 씨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살아가게 된 다음부터는 아예 저의 삶이 그 어두웠던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히듯이 조금도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삶을 박수님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저의 목표는 예전에는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그랬었다면 지금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되어줘야지 그러기 위해선 내가 더 깨끗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요즘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때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었고요. 그냥 재밌는 걸 봐도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요즘엔 길가를 가다가 어떤 그 환풍기라고 하나요?
0: 네.
1: 그 시래기라고 하나요?
0: 네네네.
1: 시래기 밑에 어떤 보라색 꽃이 하나가 돌틈에 하나가 핀 거예요. 그걸 봤는데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또 이렇게 예쁘게 나 보시라고 날 위해서 이렇게 예쁜 꽃이 피워주셨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로 다 통하기 때문에 그게 제 삶을 살아가는 이유거든요.
0: 와, 네. 이렇게 좀 미연 씨가 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1: 아니요. 근데 이게 우리 VIP 분들은 갑자기 될 수 없는 거잖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갑자기 될 수 없어요. 전 처음에 교회를 1년 동안 다니면서 잤어요.
0: 저한테 여기가 공기가 모자라서 이러는 건가? 이러면서 계속 자더라고요.
1: 13시간을 네. 자고 가도요. 시어머니랑 같이 교회 갔는데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나 졸면 깨워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그냥 다녔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냥 찬양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가사말이 성경 네, 그쵸. 속에 있는 말도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찬양으로 저는 성경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 스며들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게 그냥 하나님한테 블루투스가 있는 것처럼 계속 대화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와 주님 하늘 진짜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설교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네 이렇게 됐죠.
0: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지금 계시죠? 주님 저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분명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잊지 마세요.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1: 맞아요. 그리고 네.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올 때는 쓰러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난이 오면 아 주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걸 가르쳐 주실라나 기대하게 되고요. 뭔가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내가 더 성장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 고난도 고난 같지 않고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받아들여져요. 네, 그 마음을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는 사실 좀 신기해요. 네, 보통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좀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또 간집사님께서 예. 네, 간집사님 제가 은혜 많이 받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서 다음 곡을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0: 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네요, 다행히. 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고요. 또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하나가 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찬양의 가사말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네, 찬양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만나며 아버지 그 걸어가는 그 길이 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축복하고 제가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제가 처음 찬양을 막 들을 때 예수님이 너무, 하나님이 너무 막 로맨틱하신 거예요. 네. 보통 연인끼리 내가 저 별도 달도 따줄게 이런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해서 네. 별을 만드시고 심지어 아들을 보내시고 네.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0: 아멘.
1: 네, 그 가사를 보는데 오, 벅차오르더라고요. 네.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네, 기도합니다. 아멘.

0: 목소리를 해볼게요.
1: 다 같이.
0: 네, 아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2: 박수 한번 주시고. 자,

0: 마지막 기도, 축도 딱 짧게 하고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자리해 주시고 누가 함께 주십니까?
1: 네, 전남 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님이신 순천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축도로 함께 해 주십니다.
0: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극동방송 70주년 창사 70주년을 맞이하여 호남권 방송국 함께 연합하여 전도대회를 이루고 여기에 놀라운 선물의 주인공 기적의 선물 주인공인 귀빈들 초청되어 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함께 합력하여 동역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신 호남권 연합 전도대회 실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주신 울림이 있으셨길 소망합니다. 방금 이 전도대회를 통해 1384명이 영접기도를 현장에서 올려드렸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죠. 전도자가 태신자를 VIP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만지고 계셨을 겁니다. 전도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느낍니다. 지금도 나의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태신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호남권 연합 전도대회 실황으로 함께했는데요. 저녁 6시 목요일 코너 전도를 부탁해에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이어나갑니다. 다음 주는 포항 제1교회 전도팀이 함께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신비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복음을 증거하며 좋은 인격을 가지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겠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에게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반복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합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힘들든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그 여인의 삶에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과 배려가 많았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겠는가 묻고 너희도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이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도 각자 처한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며 기쁨 충만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한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청년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에게 어르신 참 젊어 보이십니다 이러면 좋아할까요? 열받으실까요? 되게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에게 보기보다 되게 동안이시네요 이러면 또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젊어 보인다가 아니라 청년들은 자체가 젊습니다. 그죠? 청년들 자체가 젊으니까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축복입니다. 나이가 이게 들면,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티셔츠 하나만 딱 입어도 자세가 나오고, 자꾸 웃으시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는. 근데 이제는 막 그걸 보고 좀 따듬고 해야 약간 멋이 나오려고 하는, 그렇게 연세가 들면 많이 손을 봐야지 그래도 이렇게 볼만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외형이 젊고 그럴듯해도 어떤 청년으로서의 열정, 청년으로서의 어떤 비전, 꿈, 이런 것이 없으면 청년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누가 청년입니까? 어떤 사람이 청년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문이 다니엘인데 사람의 이름이죠. 이 다니엘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머나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함께 끌려갔던 친구들의 이름이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냐의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신가? 아사랴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이름만 보더라도 이 네 명의 청년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저들은 이 청년들을 밑바닥부터 교육하고 개조해서 자신들의 나라의 사람들로 삼기 위하여 첫 번째로 이름부터 개명을 시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여기 어르신들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당했잖아요. 뭐 영자는 아사꼬, 미사꼬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끌려간 그들이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고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노고라 이름을 개명을 당했습니다. 이름만 개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상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하여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는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 소년들이 네 명의 청년입니다. 이 데리고 가서 그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들의 학문과 이름을 개명하고 자신들의 학문과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말을 배웠잖아요? 가르쳤잖아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왕이 지정합니다.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기르게, 별로 단어가 안 좋습니다. 그죠? 짐승도 아니고 데리고 와서 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식까지도 통제하여 문화를 완전히, 그러니까 이 네 명은 나라가 빼앗기고 이름이 개명되고 음식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철저히 통제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러할 때에 다니엘, 이러할 때에 오늘 성경의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는가? 그냥 흘러간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젖어서 살지 않았습니다. 딱 시작할 때에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청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목표, 어떤 것을 탁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고향 남유다로부터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왔으면 그냥 여기서 적당하게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낯설고 물선 타국에 와서 첫 번째로 그가 행한 것은 뜻을 분명하게 정했네요.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땅이 왕해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고기와 음식이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니엘은 거기에 나오는 왕의 진미가 이것을 먹음으로 자기의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는다. 부정한 이런 것을 먹지 않는다. 내가 비록 이름이 개명되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언어도 개명되고 다 바뀌었지만 자신은 뜻을 다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멋있게 살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처제가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처제 왔네, 내가 밖에 가서 형부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이러니까, 형부요, 저 어제 금식합니다, 이래요. 그럼 와, 이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그 신앙이, 믿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늘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청년 때에도 어떤 뜻을 두고 계획을 두고 목표를 두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뜻을 세움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요사이 우리 청년들을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유용하기도 하지만 마음먹으면 여기에서 온갖 우리를 유혹하는 어플들과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 청년들이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결한 청년으로 서는 것, 너무너무 보세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은 그 이국 만리에서 온갖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있었지만 딱 뜻을 정하고 나는 이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야, 이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어떤 부분, 요셉이 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자신의 신분이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이집트 군대 장관, 보디발 장관 집의 노예예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전쟁터에 이런저런 이유로 출장, 자주 이렇게 파근 근무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집에, 그 좋은 집에 누가 있느냐? 보디발의 부인이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보니까, 젊은 청년이 보니까 너무너무 멋져. 너무너무 건실하고 아름다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보디발의 부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요셉을 향하여 손짓했다.

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한 번은 청년이 참을 수 있고 두 번은 참을 수 있는데 날마다 유혹했는데 요셉은 그럴 때마다 뭐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 이것은 큰 악이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 내가 이것은 할 수가 없지. 이를 깨물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뜻을 세워서 이것을 컨트롤 했을 때에 요셉은 애굽의 위대한 총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죠. 만일 요셉이 거기서 범죄했다면 애굽의 한 노예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청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때로는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정하고 절제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청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들이 온갖 정욕들이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피해라. 피하면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쓴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요셉처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내 자신을 깨끗하게 뜻을 세우고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청년은 첫 번째 절제하며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은 누가 청년인가 하면 청년은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청년인 것이죠.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누가 최초로 정복하신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은 뉴질랜드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산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한 번 등정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했어요. 여러 번 실패했지만 이 힐러리는 그 산에서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여 기다리라. 에베레스트 산이여 기다리라. 너는 자라지 못하고 너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자란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꿈꾼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올라간다. 그리고 1953년 5월 29일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등정에 성공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자네 꿈이 뭔가? 앞으로의 꿈이 뭔가? 물으면 이런 청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내 꿈을 모르겠어요. 이걸 하긴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내 꿈이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내 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거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꿈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내일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누가 청년 교회입니까?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다 가졌어요. 모든 걸 가졌어요. 교회도 성도도 다 가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4대 교회를 보고 계시록 3장 2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왜요?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함께 달려감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자체로 만족하고 있는 교회. 살았지만 성경은 죽었다. 누가 청년입니까? 내일을 향한 꿈이 있는 사람이 청년인 것이죠. 연세가 많아도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청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를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이러면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주위에 주구자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향한 기도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교회가 청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청년인가? 그 꿈을 가지고 뜻을 세우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청년이 멋진 청년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딱 끌려왔어요. 이름이 개명되었어요. 음식을 절제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황관장을 찾아갑니다. 제가 바벨론에서, 저 남유다에서 끌려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황관장님, 나는 왕궁에서 주는 포도주나 이런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가운데 채식을 하겠습니다. 물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네 얼굴이 초췌하거나 잘못되면 내가 당한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까불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합니다. 그러면 황관장님, 열흘 동안만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열흘 동안 나는 채식과 물을 먹고 저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다 먹고 열흘 후에 내 얼굴이 다르거나 내 삶이 다르면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딱 열흘을 정하고 다니엘이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열흘 동안 세수를 하루 다섯 번 했는 거 압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수도 막 하고 운동도 하고 채식을 하면서 얼굴이 좋게 하려고 하니까 막 해서 열흘 후에 딱 섰을 때 다니엘의 얼굴이 달랐다. 이만큼 다니엘은 노력했다는 뜻이죠. 부단히 노력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뜻을 정하고 여러분 오늘 2절 보세요.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걸 구합니다. 주어 먹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실천하고 이것을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17절은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해석하는 능력,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뜻을 세우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며 채식하며 기도하는 다니엘과 내 소년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도 주시고 모든 학문을 통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런 것을 주셔서 점점 더 위대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사용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침판을 한번 사보셨습니까? 요사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살 일이 없지요. 그런데 나침반은 문구점에 가면 여러분 3천원, 4천원, 5천원, 좋은 것은 5천원, 나쁜 것은 3천원만 줘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침반 사실 일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가면 제가 좋은 나침반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침반을 사러 갔는데, 문구점에 갔는데 나침반을 딱 들었는데 나침반 바늘이 의리하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는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장난 나침반입니다. 나침판이 뭡니까? 그 지남철이라고 하는 이 자기장에 움직이는 요 나침판의 바들이 부단하게 북쪽과 동쪽을 찾기 위하여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늘 요 떨리는 요게. 그래서 좋은 나침판은 세게 떨리는 것.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북쪽을 찾으려고 보면은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게 이게 좋은 나침판이에요. 나침반이 북쪽도 못 찾고 의리하여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떨지 않는 바늘을 가진 나침반은 이미 나침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이 뭡니까? 내 인생의 진로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기 위하여, 나의 꿈을

0: 찾기 위하여, 나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나침반처럼 내 방향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떨면서 노력하는 청년, 인생의 방향을 찾기 위하여, 그게 여러분 진짜 청년인 것이죠. 누가 청년입니까?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 이게 청년인 것이죠. 이웃 초청 잔치를 앞두고요, 전도에 관한 책자들을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 울산에 계셨던 안오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한테 준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은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늘 찾아요. 저도 어디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마음이 전혀 없으면 핑계를 계속 댑니다. 그날 신방 가야 됩니다. 그날 뭔 일이 있습니다. 뭐 없는 것도 찾아가지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자꾸 핑계만 대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사무치면 꽃이 핍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니엘이 비록 남유다에 살다가 포로로 이국만리에 끌려가서 이름이 개명되고 언어가 바뀌고 음식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학문이 바뀌고 다 바뀌었지만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과 모든 환상과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서서히 다니엘의 길을 확 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말할게.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여러분 노력하면 여러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누가 청년입니까? 진짜 청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 꿈을 찾아 부단히 달려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이것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과 이 열정과 이 계획이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청년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에 참 좋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청년입니까?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라 꿈이 있고 뜻이 있고 이를 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간다면 그 자가 청년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나이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언제 어느든지 주님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뜻을 세우고 기도하며 아름답게 달려가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일교회의 참 좋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아 부단히 기도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동일교회 지역번호 054 282국에 21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때때로 일이 꼬인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사를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스스로 취하고자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시죠. 이 찬양들 나누다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쉼과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알아주고 또 존중해 줄때 자존감도 생기고 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면 행복해지지만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으므로 영광 돌리기 마땅합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곳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 언제든지 생각났을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884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89세 되신 저희 아버님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걱정이네요. 치료제 대신 하늘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료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함께 들으셨고요. 우르르 워십의 예수 내영혼의 사랑,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듣고 오셨어요.

복 있는 사람 조환민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가 메들리 옹기장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이 시간 여러분 문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 메시지로 샵 9330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점 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전기 원가는 두 배로 뛰고 유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2주면 동이나고 항생제마저 부족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5월 셧다운 위기설까지 돕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전쟁쯤으로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옥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삼 평화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나 자녀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신학자였던 칼 라느는 인간을 세계 속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면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달리고 또 달렸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 아직 지쳐있는 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친히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한 새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혹시 벌써 지치지 않으셨겠죠?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지치고 성경에 자빠진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앞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첫 곡은 주를 앙모하는 자, 어노인팅의 찬송가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와 수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는 이 시간, 주님께서 새로운 내일을 위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크룩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741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고요. 이어지는 곡은 에필로그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0: evening, praise.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2046님, 션디 반가워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저도 반갑습니다. 7418님, 이 시간에 피디님 목소리를 듣네요. 가족들 모두 잠들고 저만 따뜻한 생강차 한잔 마시면서 방송 듣는데 반가운 목소리에 글 남겨요. 하루에 2번 방송하시려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찬양 신청해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고 싶어요. 신청해주셔서 조금 전에 크룩스의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죠. 오늘 첫 곡처럼. 때로 지치기도 하고 곤비하고 또 성경에 자빠진다는 표현도 있는데 피곤하지만 주님 주시는 세임 얻어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 시간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주님 주시는 세임 얻어 내일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이겨내시는, 살아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영어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힐송의 주품에 들려드릴게요.

5월 21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With God의 말씀 앞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보니까 여호수아서 이제까지 우리가 상고한 거 15번째 시간이 되고요. 23장, 24장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23장, 24장 한 번 더 보기를 소망하고요.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번 더 성별시킬 것을 말씀하고, 그러고 나서 24장 이제 뒷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이 여호수아서가 맞춰지게 되죠. 어찌 보면 23장, 24장은 임종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야곱이 자기의 열두 아들들을 불러놓고 각각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실들, 창세기 그 뒷부분에서 48장, 49장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세도 열두 지파를 불러서 축복을 쭉 하게 되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아들들이 각 지파가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면에 우리가 머무르게 됩니다. 2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 불러놓고 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은퇴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늙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마디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다 보셨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유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4절로 6절까지를 또 볼게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위험, 낯선 땅에서의 원수들과의 충돌, 그리고 사방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 그들의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이 이제 안식에 들어가서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인식시키면서, 오직 하나님을 부를 때에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너희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어때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참 온전함으로 나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그 위험과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래와 같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부한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순종하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속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다면 어떤 일이 닥치게 될 것인가 한번더 경고하기를 11절로 1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15절로 16절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경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러한 예언은 이제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데 그 백성들을 모으고 여호와 앞에 자신들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를 어떻게 복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정받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들의 역사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롭게 정말 다루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추측하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 이전에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우상의 가정으로부터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야기시킨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부터 민족을 세우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배경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떠나버리게 되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각 방향으로 흩어져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 살게 되었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름대로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방 민족들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지식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벨탑 이후에 전체적인 배교가 그러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속성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좀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 지구를 어찌 보면 달처럼 황폐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르와 그 가정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데라는 우상숭배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의 벽돌 굽는 마당 가운데서 그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를 불 가운데로 통과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나약한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24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겠어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는지를 쭉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돌봐주고 계신다고요. 아모리 사람들과 싸움을 한다 할지도 그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저주하려는 발람으로부터도 건져내 주시고, 계속되는 13절 봐보세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문화를 탈피하지 못했으므로 우상숭배에 둘러싸이게 되죠. 그들은 참으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들의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참된 헌신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볼까요?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결단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여호수아를 알게 될수록 더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는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를 모세의 추수판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평범한 사람이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어요. 아무리 평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가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상이 섬기던 신들 곧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에게도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이미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이 분명한 여호수아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의도를 여기서 맛볼 수 있잖아요. 16절, 17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참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방법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그분을 섬긴다고 생각할 겁니다. 약 3580년 전을 생각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운이 나빴는지를 말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참담한 실패에 빠졌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머물고 있느냐 하는 거죠. 24장 20절을 볼까요? 이 노선지의 그 간절한 간구를 한번 보자고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선대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흥청망청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으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다고 하니 이게 되겠어요? 2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대답이 우리 사랑하는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민족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손들고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봐요. 25절, 26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랬습니다. 본문을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기록한 글들이 모세의 다섯 책에 포함된 두루마리에 수록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29절, 30절이에요.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자기가 기업으로 선택한 그 황무지 땅에 그대로 장사되게 되는 것이죠. 31절,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참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러한 장면이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이렇게 잘 정리가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어쨌건 여호수아는 죽을 때 아주 귀히 여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끼친 경건한 영향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두 아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아버지의 뼈를 가지고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아마 그 지니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들은 요셉에게

0: 그의 뼈를 약속의 땅에 장사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그 땅에서 부활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33절, 이제 24장의 끝입니다. 33절 한번 볼게요. 아론의 아들 일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는 최초로 죽었고 그 다음은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여호수아의 또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에서 흥미를 끄는 사실은 그들이 엘르아살을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에브라임 산에서 준 언덕에 장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땅을 어디서 구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느하스는 어느 정도의 땅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부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사기에 가서 더욱더 분명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사사기서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요셉의 뼈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 고별 설교를 한 이곳은 어디인가요? 1번 부엘세바, 2번 세겜.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제단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0: 전파 선교사인데요.
1: 네네.
0: 제가 내년부터 제가 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1: 아, 네네.
0: 내년에는 2만 원씩 만 원 더 올려서 그 극동방송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제 주위에 있어요. 나에겐 복을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좋더라. 그러면서 아직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슬이 이제 맺히듯이, 예,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극동방송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더 이제 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전파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후원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파 선교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응원은 성경처럼 되새기고 괴롭히는 자의 언행은 뉴스처럼 지나보내라. 기분 나쁜 말을 선택하지 않고 지나칠 때 그 말의 주인은 내가 아닌 그 말을 뱉은 사람의 것. 책을 보다가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준 따뜻한 응원 다들 있으시죠?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기억에 남을 응원을 보내준 사람은 모두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죠.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고 괴롭히는 자의 언행을 뉴스처럼 지나 보낼 수 있는 것도 가족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서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곁에 있어서 공기처럼 소중함을 몰랐던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의 찬송 출발합니다.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두르거나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구원과 힘이 주어집니다. 그분을 조용히 신뢰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티븐 컬셰프만의 Be Still and Know 들으셨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단순히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밀어붙이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라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급하게 결과를 만들려는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더 애쓰지 말고 내가 쥐고 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두라는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피아 월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텐트 메이커스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Come Jesus Come, C.C. Winans의 How Great Is Our God, 조나단 버틀러의 Love Never Fail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933 쓰시는 분, 김도현님 늦은 시간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지만 이 시간 감사히 들으며 하루 마무리합니다. 라고 하루의 마무리에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8592번 쓰시는 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이 노래 부르다가 울컥했습니다. 다시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아, 정말 후회가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주님을 섬길 거야 라는 마음을 아마 이분이 가지셔서 이 찬양에 울컥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요즘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59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피아 월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장근이가 부른 당신

신은 자유, 오벳의 이사야 53장, 그리고 소망의 바다에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호주의 청년 폴 로싱토는 여자친구와 크루즈 여행 중이었어요. 크루즈가 뉴사우스 웨일즈의 아름다운 해안을 지나자 한밤중에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즐기기 위해 로싱토는 여자친구와 함께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발코니 너머 매각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여자친구는 강한 해풍에 밀려 그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로싱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자친구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바다 가운데

떨어진 여자친구가 살 확률은 0%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로싱턴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으로 알려졌다가 CCTV 확인 결과로 드러난 이 안타까운 사건은요, 호주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줬고요. 3년 뒤에 폴 로싱턴은 1년에 단 한 명만 주는 용감한 호주인상을 사후에 수상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세상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내주의 보혈은 소진영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바리톤 홍성선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자친구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구하기 위해 떨어졌던 폴 로신턴. 그리고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사라져서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CCTV 확인 결과로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기꺼이 뛰어든 폴 로싱턴의 사랑을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날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우물정 1069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날 위해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수원시립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는 복음은 나에 관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개인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나 스캇 맥나이트 목사님의 말처럼 복음은 나 이전에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음은 개인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또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은 더 이상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있는 실체가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며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치유자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장윤영의 You Raise Me Up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든 래빗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 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의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님의 보혈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 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리얼 워십의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느윈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이고요. 저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파도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그 하나를 넘은 것 같은데 더 큰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 파도에 맞서느냐, 아니면 그 파도를 올라타느냐, 우리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고난을 우리가 맞장서서 이겨내는 것도 참 중요하겠고요. 그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 또한 필요할 겁니다.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문제를 잘 헤쳐나갈 때도 있어야 될 거고, 고난의 파도를 잘 넘어간 다음에 편안해지는 그때를 기대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고 또 넘어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래요. 그런 하나님이 그동안 부어주셨던 은혜와 복이 지금의 고난을 이 파도를 넘어갈 힘이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취해서 감사합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넉넉히 이겨낼 힘을 길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나와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많은 동포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또 넉넉한 그 이겨낼 힘들이 있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 동포 여러분들께 또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그리고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주국동방송의 AM 1566kHz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과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이나 또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 갖고 계시다면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해 보십시오. 어플 검색하시는 곳에서 FEP

BC 영어 소문자로 검색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도 보내실 수 있는데 아마 메시지 남기시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방송을 들으시면서 은혜의 시간, 그리고 잊지 말고 동역의 시간들, 그 마음들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에서는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인권에 처참한 현실들을 저희가 드라마로 꾸며봤죠. 인권 드라마 오늘 6화입니다.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꾸며드리겠습니다.

0: 누구세요?
1: 저 기억하시지요?
0: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1: 그때 우리가 어디로 팔려갈지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2: 뭐가 이리 시끄러워?
1: 우리 엄마가 북송됐답니다. 좀 알아봐 줄수 있습니까?
0: 저런.
2: 안 됐구나. 그나저나, 넌 어떻게 여기 있니?
1: 덕분에 우리도 모르게 팔려가서 농촌에 시집 갔었지요. 그래서 모순처럼 지내다가 저만 탈출해 나와서 선양에서 일했었습니다.
2: 엄만 북송됐고.
1: 네.
2: 소식을 찾아봐 줄순 있는데 돈은 있나?
1: 얼마나 필요한데요?
0: 아유, 좀 싸게 해줘요.
2: 인연이 있으니 저렴하게 한 500위안 정도 주면 한번 알아봐 줄게.
1: 그때 우리 팔아넘길 때도 그 가격에? 좋습니다.
2: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곧 연락해 주지.

0: 여보세요?
1: 네 엄마 찾았다. 지금 해산에서 멀지 않은 교화소에 있대.
0: 어? 진짠가? 그럼 우리 엄마 거기서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1: 5천이 아니니?
0: 네, 있습니다.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동생 민호 소식도 좀 알아봐 줄 수 있습니까?
1: 어휴, 네가 돈이 많나 보네. 이건 천이한 추가다.
0: 그래, 우리 가족들 구하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았으니 네가 다 가져간다고 해도 내가 다시 또 모아서 우리 가족 꼭 구해내고 말 거야. 엄마, 아버지, 우리 민호야. 우리 어릴 때 함께 오붓하게 지내던 고향집 시절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지만 꼭 다시 만나자.
2: 북한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던 은경모녀는 중국으로 향하지만 인신매매로 강제 결혼에 넘겨져 시골로 보내진다. 탈출한 은경이는 돈을 벌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다가 엄마의 강제 북송 소식을 알게 되는데,
3: 당과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너희들, 자궁검사, 항문검사도 끝났겠지? 이? 너네가 중국에서 몰래 숨겨온 돈 다 찾아낸다. 기카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종자는 모조리 싹 없앤다. 이번에 들어온 간나 하나가 중국에서 애새끼를 베고 왔다 해서 지금 그 애 없애러 가있어. 니들 썩은 정신들도 여기서 제대로 교양하고 나가라. 에, 넌 이름이 뭐간?
4: 저 박순옥입니다.
3: 니? 이름이 뭐가 어드래?
4: 아, 박순옥.
3: 아니지! 니 이름은 42번이야. 알겠어? 너 이름이 뭐라고?
4: 42번입니다.
3: 42번!
4: 네. 아.
3: 이게 어디서 감히 얼굴을 쳐다봐. 야, 42번!
4: 네.

신입 교육받는 동안 너희 15명은 이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앉아서 규칙을 외운다. 제대로 못 외우면 맞는다. 앞으로 너네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명심하라.

0: 42번 면회.
1: 예? 면회요?
0: 몇 달 동안 아무도 안 오길래 가족도 없는 줄 알았더만 누가 있긴 있구나야.
1: 아, 누구지? 민호 왔나?
2: 안녕하세요, 은경이 어머니.
1: 네? 누구신지?
2: 은경이가 보내서 왔습니다.
1: 아, 은경이요? 아, 은경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2: 네, 은경이가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유, 우리 은경이가 잘 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2: 은경이가 어머니를 잘 보살펴달라고 해서 칫솔하고 담요하고 필요한 거 몇 개 간단히 챙겨왔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얼굴이 정말...
1: 여기 생활이 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2: 아유, 사실 아까 들어오는 길에도 시체를 몇 구 봤습니다. 다들 여기서 못 버티고 안타깝게 됐어요.
1: 네, 모을 건 주는 게 없는데 매일 종일 나가서 일은 해야 되고 위생 상태도 안 좋으니 하루에 서너 명씩은 죽어나갑니다.
2: 곧 좋은 소식 있을 테니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0: 42번 석방.
1: 정말요?
0: 썩 나가라.
1: 고맙습니다.
2: 은경 어머니, 이쪽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1: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 뇌물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경이가 애 많이 썼습니다.
1: 아이고, 우리 은경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2: 은경이가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모았나 봐요. 은경이 아버지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1: 예? 은경 아빠 어디 있대요?
2: 저 안쪽에 있는 수용소에 있다고 합니다.
1: 아유, 은경 아빠.
2: 거기는 손 쓰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우선 어머니부터 모시고 나왔습니다.
1: 그럼 민호는요?
2: 민호는 다행히 할머니 댁에서 삼촌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우리 민호 얼굴 좀 보러 가게 해주세요.
2: 지금 바로 두만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위험해져요. 먼저 은경이 만나서 그 다음에 민호도 데리고 나오는 방법을 찾으면 그러면 됩니다. 중국 가서 전화라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속상하시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얼른 이동합시다.
3: 엄마!
1: 은경아!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3: 엄마! 꼬리 이게 뭔가? 어, 뼈대만 남았으니까 피부는 또 왜 이렇게 새까매지고.
1: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지. 은경아,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니도 이 너도 소식을 모르니까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니.
3: 엄마, 민호도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식량 좀 보내줬습니다.
1: 장하다, 은경아. 우리 민호 목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
3: 그게 민호가 전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누나가 설명도 없이 중국 간 거에 대해서 엄청 화나 있고 엄마랑 누나 탈북했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하다가 걸리면 큰일이라고 절대로 안 하겠답니다.
1: 그랬겠구나. 우리 민호한테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3: 우리 일단 한국 가서 정착금 받고

0: 민우한테 많이 보내주면 민우도 마음이 많이 바뀔 겁니다.
1: 한국? 어? 거기가 어디야?
0: 엄마, 아직 한국도 모른가? 남조선 말입니다.
1: 남조선?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산다니? 거긴 사람 못 살 곳이라고 우리 배웠지 않냐?
0: 엄마, 엄마가 아직 너무 뭘 모른다. 지금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삽니다. 중국 테레비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 좀 한번 보십시오. 중국 선양보다 훨씬 멋진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같이 북에서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줘서 신분증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준답니다.
1: 그런 허풍을 너 믿니?
0: 엄마는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이 북한보다 얼마만큼 잘 사는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을 모르게 인민들을 그 안에 가둬뒀던 겁니다.
1: 야간 고생을 너무 했나? 아이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네.
0: 지금은 못 믿어도 곧 믿게 될 겁니다. 엄마, 우리 한국으로 가십시다.
2: 북한 인권 드라마 나의 이름을 찾아서 기획 극동방송 편성국 북방사역팀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좋은 방식으로 끝내겠다며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선을 납포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협력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0년 안에 인간 운전이 드물어질 것이라며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를 전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에 북중 교역 규모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7만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서 약 8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폐결핵 확진 사례가 잇따르며 현지 공장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안보, 국제 현안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으면서 성사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불과 4개월 만에 서로의 고향을 오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폭풍 우를 함께 헤쳐갈 파트너라며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한일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와 벌써 네 번째 만남을 갖게 됐다며 이는 한일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과 경찰청 간 스캔 범죄 대응 협력, 조세희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실무 협의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과 중동 정세 대응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한일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역내 평화와 국제사회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와 안보, 글로벌 현안 대응까지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매우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 원칙은 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을 잇따라 납포하는 등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성과도 함께 언급하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여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고, 보잉 항공기와 다른 미국산 제품 구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가 미국 농민과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 관계 개선과 동시에 이란 문제에 대한 압박을 병행하면서 외교 안보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스카이웨이브호를 납포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해당 선박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에서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선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이미 이 선박을 이란산 원유 운송에 관여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유조선을 납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유조선 티파니호와 매제스틱 X호를 잇따라 납포했습니다. 미국 군 당국은 이란 국적 선박이나 이란의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공격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고 공개하면서도 미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 준비를 군에 지시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일부 민간 정유소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하며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 협력 합의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협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워싱턴 회담에서 공동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미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안보 분야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상 갈등과 미국 기업 관련 현안 등이 불거지면서 실제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외교부는 양국이 안보 경제 협력 합의에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접근 장벽 해소 필요성을 강조해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 측 문제의식도 드러냈습니다. 양국은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국제해상 교통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보장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10년 안에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일은 매우 드물어질 것이라면서 자율주행 시대 도래를 자신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열린 스마트 모빌리티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해 앞으로 모든 주행의 90%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미국 전역으로 무인 차량 운행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AI와 카메라 기반의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들은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년 사이에 수천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 뉴럴 링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과 마비 환자 보행 보조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뇌에 초소형 칩을 심어 외부 카메라 정보를 전달하거나 운동 신호를 해석해 보조 장치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이와 함께 스페이스X 상장 준비 사실도 언급하며 우주 발사체 재활용 기술이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

미국의 교역 규모가 약 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달 대중 수입은 약 2억 5천만 달러, 수출은 약 7천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는데요. 북중 교역은 코로나19 시기 국경 봉쇄로 사실상 중단됐다가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북중 교역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넘게 증가했는데요. 지난 3월 북중 여객 열차 운행과 평양 베이징 항공 노선이 재개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현재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장과 병원,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중국산 건설자재와 기계설비, 의료장비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북중 전략협력과 교역 확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평양 기준으로 1달러당 7만 100원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서 약8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K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통화량 증가와 외화 부족 현상이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환율은 올해 1월 초 3만 9천 원 수준에서 4월 중순 7만 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북한이 명목 임금을 크게 인상하고 지방발전 사업과 공장 건설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풀면서 시중 통화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 외에도 돈표와 디지털 원화 지급 등이 확대되면서 북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외화 공급은 부족한 반면 주민들의 달러 비축 수요는 늘어나면서 환율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는 쌀과 의약품, 휘발유 등 수입 의존 품목 가격이 오르고 민간 소비 위축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진은 북한의 확장 재정 기조가 계속될 경우 환율과 물가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폐결핵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재 공장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만 5천 명의 북한 신규 노동자들이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 일대 의류, 식품,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 3명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 뒤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도 추가 확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현지 공장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긴급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어서 집단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지 중국인 관리자와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출국 전 건강 검진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계속 단둥으로 들어오고 있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파견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사이로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6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양덕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3도, 양덕 1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 24도, 양덕 19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남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신의주와 삭주, 구성과 희천은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3도, 삭주와 구성 11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 24도, 신의주와 구성이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전 지역이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하루 동안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현과 개성 14도, 신계 11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신계 24도, 장현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의 오전은 지역에 따라 맑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해산과 원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14도, 함흥 12도, 해산 5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3도, 함흥 20도, 원산 1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도 하루 동안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성진과 무산에서만 오전에 잠시 하늘이 맑았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습니다.

0: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성진 11도, 무산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산 19도, 성진 17도, 청진 14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m에서 최대 3.5m까지 평소보다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최한원과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함께 연주한 관현악 찬송 앨범 가운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평화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고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 곡조의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지는 하루를 위해 함께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바합창단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주 음성 외에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바로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효도하면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철 대왕, 유명한 미국의 실업가 앤드루 카네기죠.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하고 가난한 것이었는데, 본래 스카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 사업으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 미국으로 이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볼 만들어서 가지고 집집마다 돌리면서 행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가서 하루에 16시간 열급산 정도로 일을 했고, 카네기는 이때 어머님의 노고를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22세 되던 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비단 옷을 한번 사드리고 하인들도 많이 두고 어머니의 타실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뼈저린 분투를 했습니다. 서약한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있다가 52세, 52살에 결혼을 했고, 62세 되던 해 유일한 자식 딸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머니의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결코 이것이 그로하여금 강철 대왕이 되게도 한 것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결국 자신의 복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효는 노력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아름답습니다. 효는 그 가정의 장래를 예고해 주는 축복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은혜의 나눔까지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안녕하시오. 한북도에 사는 김희웅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로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을 믿기 위해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내 영혼에 희락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적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아닌 믿음이 공동체에 함께 발맞춰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한 북한 영혼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이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1: 복음의 참된 빛이 북녘 땅에 비추어 북녘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희락과 봄날이 가득할 소망이 차고 넘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합니다.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복음에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고향 땅을 생각하며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삶 가운데 봄날과 희락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양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내용훈의 해피피치니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진리와 빛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세상의 모든 풍파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흔들고 누르고 막을 때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염려치 않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를 찾으며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의 문을 함께 열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고향 북한 땅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는 1903년 여호선교사 하디를 통해 원산에서 회개와 부흥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장대원교회 절약기도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을 듣고 감동된 성도들이 회개와 함께 지식으로 알던 신앙에서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신앙이 되었죠. 당시 시대적 문제였던 계급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남녀차별의 철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처럼 이 땅에 성령의 불바람을 주시어 평양대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적인 신사참배로 인하여 주 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도 많았지만 한국 장로교가 장로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잃어버렸고 해방 후에는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로 인하여 북한 땅은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운 3대 독재자들을 신이라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인민들을 사랑한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을 말하는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북한 땅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철이 되고

0: 노시되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나지 않아 배고픔을 면치 못하였고 가는 곳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북한 국민의 48.2%인 1,220만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나 약도 없고 그 어떤 대책도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곳입니다.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해골처럼 되어 보기에도 끔찍하게 죽어가던 북한 동포들, 어머니의 품에서 빈저질 빨며 울 기력도 없어 눈을 뜬 채 죽어가던 어린 아이들, 역전 앞에서 빌어먹다가 한쪽 구석에서 다리를 흠칫 흠칫 경련을 일으키며 사람이 죽어가도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저 저주받은 땅.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조금만 표현을 잘못해도 민족 반역자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공개 처형을 당해야 하는 온갖 악이 판을 치는 저주의 땅.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구들이 세운 동상을 찾아가서 울고 불고 하면서 까무라쳐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김일성이 신인데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 북한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었던 것처럼 우리를 출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했지만 우리 탈북민들은 우리를 이끄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탈북민들을 중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배와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의 제자 삼으시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군사들로 키우고 계십니다.
1: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고향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 이야기, 북한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로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창립될 때 3,000명의 성도로 창립되어갖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5,000명, 수만 명의 교회가 되어 온 예루살렘을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뒤덮어놓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40절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허감의 권세를 몰아내고 내 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때 병든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허감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구경처럼 와서 그저 듣고 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요, 또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장 40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교회 부흥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냐?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0: 따라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가진 것을 다 나누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고 갖고 있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나눌 때 더 부어주실 텐데 움켜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물건은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혼자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눌 때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누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힘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시선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사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가 되면 우리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병이 핀가르기입니다. 나와 다르면 그를 원수로 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동과 서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저 휴전선 무너뜨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결과 결국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헌신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죄 모두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목포가 17도, 포항과 광주, 여수, 제주, 부산이 16도, 서울과 대구, 대전이 15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14도, 평양과 신의주, 강릉이 13도, 함흥과 춘천이 12도, 청진이 11도, 광개가 8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개와 개성, 서울과 광주가 26도, 평양과 대전이 25도, 춘천이 24도, 신의주와 해산, 대구와 부산,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제주가 22도, 함흥이 20도,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m로 평소보다 조금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리고 그런 다가오는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견고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0: 허리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우리를 편안히 재우시고 이 아침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가실 새하루를 기대하며 감사와 경배로 주를 예배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성도된 우리를 생명샘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해둘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그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이 글로에의 가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을 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저런 이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직접 문의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과 또 재혼과 이혼의 문제, 독신, 결혼, 재혼, 이혼. 자, 요것에 관한 아주 실질적인 삶의 이제 고민이 담긴 이제 문제입니다. 아, 특별히 이제 이 독신, 결혼이냐, 이 독신이냐,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 1절부터 6절은 이제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문제고, 8절, 9절은 재혼이고, 또 10절부터 16절은 이혼에 관한 내용이죠. 자, 먼저 이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보면은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이게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을 이제 잘 절제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게 원문으로 하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터치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금욕하며 사는 것이 너희 영혼의 정화와 구원에 좋다. 이런 주장을 교회에서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죠. 아주 현실적인 방어적 이제 이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녀와 합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자녀를 두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이제 이 축복과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일상에 있어서의 이 방어적인 기능을 말하면 결혼 관계를 잘 지키고 빨리 결혼해야 될 것은 사람 안에 끌어오르는 이 정욕, 이 정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음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았습니다. 항구도시이고 여러 가지 이 음란 유흥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 고린도에 이런 많은 이 음란과 유흥의 문화 가운데 너희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너의 정욕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결혼 관계 안에서 결혼 생활 또 성적인 생활을 잘 지켜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해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이 주관하고 주장하는 거지

아내가 자기 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죠. 그러나 이게 창조신학의 원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원리로 돌아가서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관계를 잘 유지하며 가져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어떤 관계 없이 있지만 다시 합하라. 자, 분방하지 말라. 이유, 남녀 부부가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될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내가 기도할 때, 그때는 집중해서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집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공격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성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 분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 분방해라, 이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허락을 하지만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사도적 권면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주님의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적 권면이 있습니다. 사도적 권면, 이제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길 원한다.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시간을 다 드릴 수 있고 또 마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 정욕을 다스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스스로 잘 절제가 되었고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홀로 있으면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독신도 은사라는 거죠. 혼자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고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정욕 같은 거 전혀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평안하게 자기 삶을 꾸릴 수 있는 것, 요거는 은사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유, 나는 도저히 혼자는 못 산다. 외로워서 못 살고 견디지 못하고 정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혼하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한 몸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 어느 정도 혼기를 지나면서 결혼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과부들. 과부들, 그 당시에는 천재지변과 배를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풍랑이 있고 하면 죽는 경우들이 빈번했었죠.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과부들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이분들은 아유, 나 다시 혼자야 됐는데 어떻게든 빨리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압박감 가운데, 이 소셜 프레셔라고 그러죠. 사회적인 압박 가운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말하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세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여 이 정욕을 잘 해소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욕구이기 때문에 잘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굳이 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비교적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존재하던 모든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음행에 관한 문제를 앞에 얘기를 하고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혼에 관한 건 10절부터 16절까지 7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고민, 교회의 성도들의 고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는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게 있어요.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 사도적인 권면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말씀을 썼지만 사도적인 권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결혼의 원리, 이혼의 원리입니다. 이혼의 원리. 첫 번째,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않는 게 좋다. 11절에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별거 하기 시작한 거죠. 그대로 지나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이혼한 게 아니라 별거 한 거죠. 따로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왜 갈라섰는데 그대로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별거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아유 그냥 이것도 편하고 좋다. 아니면 별거를 하고 보니 예를 들면 이 남편이 여러 가지 폭력적인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중독의 문제라든지 도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별거를 하고 보니 이제는 좀 편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고 또 아내도 마음을 갖고서는 다시 설득을 해서 다시 화합하든지 알아. 그러니까 요 말은 별거를 했다고 해서 요게 자기를 정당화해서 음행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음행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지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먼저 큰 주님의 뜻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이제 12절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고 남편이 있는데 자매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남편이 믿음생활을 나는 해야 되겠는데 너가 믿지 않아서 나는 아유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 형제를 좋아해요. 제발 그러지 마라. 같이 살자. 나는 못 버린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고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라. 또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내 아내와 함께 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면 믿음 때문에 버려야 되고 절대 그러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14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도 안의 거룩함은 남편의 세속적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기보다 내 안의 거룩함이 더 강해서 남편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거룩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룩함 때문에 너희 자녀들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거룩함이 아무 영향이 없고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면 너희 자녀도 똑같이 세상에서 그냥 돌아다니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배우자가 믿음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권면하면서 같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니까 이 자녀들도 이제 서서히 믿음을 갖게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은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영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확신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에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그러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혼의 계약, 서약을 지키는 건 서로 간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더 이상 막 싫다, 끝이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리거든 구애될 것이 없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 결혼 생활의 모든 가정과 관계를 통해 화평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화평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고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라는 건 여러 의미를 포함합니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다 있죠. 화평 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가정의 화평을 위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갈리려고 하거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가자. 나도 다시 노력해볼게. 같이 믿음을 가져볼게. 자, 그러면 화평 중에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 다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믿지 않는 자가 갈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집착해서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화평을 위해 어쨌든 너무 구애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 남편을 구원할지 구원하지 못할지 아내를 구원할지 구원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면 구원할지 모르니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고 좀 현실적으로 보면 구원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너무 구원받아야 된다고 집착해서 붙들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큰 원리는 이혼하지 않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두 번째 거룩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굳이 떠나겠다 그러면 부해받지 말아라. 네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면도 있고 현실적인 면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 화평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화평을 지켜라. 화평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개혁신학의 지침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5조 6조에 보면요. 아, 우리 성도들의 이제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간음의 문제. 결혼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할 때 간음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악의적 유기를 말합니다. 좀 이제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이 악의적 유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유기는 내방쳐둔다는 거거든요. 내방쳐둔다. 언약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악으로 내방쳐두는. 자, 예를 들면 남편이 너랑 절대 이혼하지 않아. 근데 맨날 밤마다 술 먹고 와서 아내를 막 부탁하고 두드려 패고 아침 술만 먹으면 다음날 아내가 눈이 방탱이가 되고 막 힘들고 아이들도 공포에 떨고 이게 뭐냐? 악의적 유기죠. 자, 이럴 때 절대 나는 너랑 헤어질 수 없다. 그럴 수가 있죠. 결혼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인 회복과 변화로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악의적 유기를 끝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유기고 고통받는 실질적인 폭력 행사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행사하는 건지를 깨닫고 회복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은 맨날 피말라 있고 죽어가는데 언약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좀먹고 파괴하게 된다면 이 상태는 뭐냐? 악의적인 유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회복과 이것이 같이 동반돼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 무엇이 임하느냐? 우리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화평이 그 가정에 임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화평이 아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할게 하는데 알아서 하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게 샬롬을 가져오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권고에 따르면 이럴 때는 이제 몇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관계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라. 별거. 그 다음에 교회 믿는 가정 같으면 권징, 교회의 권징.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하고 이 권징을 시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큰 과제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처음 시작은 참 좋았지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향력이 어느덧 침투하면서 배우자 중에 누구 하나는 이 악한 영향력으로 휘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더욱더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0: 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거는 우리 성도 모두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애쓰고 지켜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실질적인 고민에 대한 이 해결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부부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처가 원래 그분의 스타일이 아니시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배필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죠. 이 원리대로 말씀 따라 살아감이 기본일진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당한 부부의 문제를 독신으로 일생을 보낸 사도가 정리하여 대답합니다.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한마디로 모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은 단순히 체제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부부관계 또 나아가 가정생활을 지도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거룩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거룩한 아내에게 있음을 묵상하며 오늘도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5월 22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 진행 이영순이었어요.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오늘 네온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은보다 더 귀하신 주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마지막 한 움큼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면 곧바로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 곧바로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에서 마주하는 시간은 응답의 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지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또한 묻게 됩니다. 기다림은 공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40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다림은 힘이 빠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힘을 비축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간혹 어떤 기다림은 흐르는 시간을 견디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 나는 한 뭉큼만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사르밧의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기름병에는 몇 방울, 자루에는 한 움큼의 가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녀의 기다림은 희망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체념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을 드리라는 요청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움큼만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다림은 때로 마지막을 움켜쥐는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실패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것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어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조급함이 드러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드러나고 결과에 집착하는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래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사르밧 과부의 기적은 환경이 바뀌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험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마지막 한 움큼만 남은 자리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달지라도 먼저 하나님에게 내어드리십시오. 기다림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 믿음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다림은 기도를 더 순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드릴 수 있을 때에 내 남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것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0: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무엇보다 더 소중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며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준비했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말씀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7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인생의 구원의 안내서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이고 축복받는 비결이 다 들어있는 귀한 말씀책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와 자녀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야 합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0: 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피는 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호주로 이민 간 교민이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내내 마당에서 기르던 개나리를 계속해서 기르고 싶어 작은 묘목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집 마당에 개나리를 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땅이 좋았는지 가지도 쭉쭉 뻗어나가고 잎도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어쩌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2년이 지나도 잎만 무성할 뿐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공부를 좀 해보니 춘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튤립과 진달래, 개나리 같은 몇몇 식물은 추운 겨울을 나지 않으면 생육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땅이 좋고 햇볕이 잘 들고 꽃이 피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잎만 무성할 뿐 꽃이 피지 않습니다. 개나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지 바른 땅이 아닌 생육에 불필요해 보이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듯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감당할 시험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혹독한 겨울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필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감당할 시험으로 연단하시는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소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맺게 됨을 믿고 승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라이플로드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사랑하는 책, 메리와 제인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교회는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하우, 방법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는 방법의 전략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외적 성장만으로는 교회의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보다는 더 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인가? What? 교회의 본질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교회 건강이라고 하는 말이 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건물이 크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본질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날 또 여러 때처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핍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사울이 반문할 법도 한데 전혀 반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답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이 교회시구나.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시구나.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둘째,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회당 공동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키보츠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출발을 회당 공동체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키보츠 안에서는 모두가 내 아이였습니다. 모두가 내 부모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등록금을 떼어주었습니다. 내 아이가 열심히 희생하여 회사에서 돈을 벌어도 이웃집 아이 학기를 함께 내주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해지면 상대방의 강점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모임에 가면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자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고침받은 이야기, 자녀들이 기적같이 회사에 취업한 이야기들, 이름 없이 헌신하는 봉사자들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여러분, 사람 흉보는 모임은 재밌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그런데 돌아오면 내 마음은 왠지 허전해지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하면 언젠가는 내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모임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믿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런 자리는 멀리하십시오. 감사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은혜 이야기,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 당회에서 강원도 동해시에 창성교회를 돕기로 하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직접 가보니 교회 건축에 4천만 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설교 시간에 이 소식을 전했더니 한 집사님이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바로 헌신하셨습니다. 후회한 사실입니다만은 다른 한 분도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순발력에서 밀려서 내가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한바탕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폐가를 매입해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지 문제로 행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공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뒷집과 공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 토지 분할 측정 결과 15평이 더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교회 평수도 20평에서 25평으로 넓게 건축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5평이 더 늘어나니까 피아노 자리와 강대상에 여유가 생겼다고, 참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힌 것 같았던 길이 더 좋은 결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기도의 씨앗과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논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선금으로 1,800만 원 정도를 받으셨답니다. 집사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프리카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한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는 그 가정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100만 원 월드비전으로 헌금하십시오. 나머지는 생활에 꼭 필요할 겁니다. 월드비전 경주 지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그리고 후원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2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 팔 수가 있고 수로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또 그렇게 하겠노라. 내가 100만 원을 송금하겠노라. 그래서 월드비전 경주 지회 계좌번호를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넉넉하지는 않다. 통장에 단 10원도 없다. 그래도 나는 물을 마시고 살고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은 물 없이 그 먼 길을 걸어서 흙탕물을 길어오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우물 하나 파는데 헌신하자. 그래서 1,600만 원을 월드비전에 후원하셨다는 거예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 감사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월드비전 우물 수로 사역에 지금까지 소리 없이 헌신해 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신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들으시고 조용히 후원한 권사님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은 이름 없이 들어지는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감사의 이야기만으로도 끝이 없는데 흉보고 원망하며 상처를 키우는데 시간을 써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배 모임과 소그룹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큰 날개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날개는 예배의 날개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모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찬양과 영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힘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방향을 잃은 인생이 다시 이 자리에서는 곧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날개는 소그룹의 날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같은 연령끼리 모이는 전도회, 선교회

가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모이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과 양육 모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소그룹으로 개편되어서 아름답게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하며 성도는 살아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날개가 살아있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사도들이 잡혀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은 예배가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두 날개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의 핍박을 중단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던 것이지요. 이후에 곳곳에 웅장한 예배당이 생겨졌고 큰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작은 공동체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야. 은혜만 받으면 충분한 거야. 찬양 좋고 설교가 은혜로우면 되지, 그만이지. 여러분, 참 믿음의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동시에 또 어떻게 속삭이느냐 하면은 소그룹이 꼭 필요하겠어? 괜히 갔다가 상처만 받고 오면 그 뭐해? 이 바쁜 시대에 예배만 들어도 너 대단한 거야. 결국 소그룹의 날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믿음을 실천할 자리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받은 은혜를 구체화할 마당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습니다. 간혹 은혜가 충만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면 다시 제자리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를 붙들어줄 소그룹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서로의 삶을 나누며 믿음을 세워 주십시오. 이슬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마음을 나누십시오. 건강한 성도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 날개가 함께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때 건강한 성도가 자라갑니다. 그때 교회는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비상을 위해서는 건강한 두 날개,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 날개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선비와 결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상 물정이 어둡습니다. 오직 공부만 할 줄 압니다. 결국 아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날품팔이 박삭바느질에 논밭까지 일구며 남편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품삯으로 받은 보리 한 대박을 햇볕 잘 드는 마당에 늘어두고 이웃집에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내립니다. 소낙비에 보리가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는 것도 하늘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도저히 못 찾겠다. 결국 여인은 남편을 버리고 세 사람에게 재가를 했습니다. 새로 만난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가져다 주고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3년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왜 진작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을까? 그는 후회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이 떠들썩한 겁니다.
3년 육각 소리가 울려.

0: 가지고 장군 급제한 사람이 마을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수행원들이 따르고 화려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 우리 마을에도 태어났다고, 마을에서 났다고. 저 영광을 누리는 부귀는 어떤 복을 받아서 저런 복을 누릴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희는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년 전에 자신이 버렸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인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소그룹 자리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눈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면류관이 되고 오늘의 현실이 헌신이 내일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외 예배를 통해서 무뎌지고 약해졌던 신앙의 두 날개가 다시 힘차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7762번 054-777-7762 경주 남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

0: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극동방송에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1: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JT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올도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고, 더불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위정자들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세상엔 여전히 전쟁의 총성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악기의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나요? 저는 음악 감상을 참 좋아해요. 가끔 가사 없는 찬양의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나 현악기의 이 따뜻한 음색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금세 차분해지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까지 그 안엔 얼마나 섬세한 손길이 닿았을까? 그래서 찾아보니 악기의 조율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세밀한 과정이었어요. 피아노의 경우 200개가 넘는 현을 하나하나 음정에 맞게 조율해야 하고, 바이올린은 현의 장력을 미세하게 조절해 온전한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온도나 습도 같은 작은 변화에도 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주 전마다 다시 한번 조율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울리기 전에는 반드시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싶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모양은 다르고 소리도 각기 다르지만 모두 주님 안에서, 그 손 안에서 조율되어가는 존재들이 아닐까. 때로는 내 삶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고, 또 어떤 날엔 너무 느슨해져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때가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아멘.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제 음을 낼 수 있습니다. 삶의 불협화음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음으로 맞추고 계세요. 오늘 잠시 조용히 멈추어 우리 삶의 선율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혹시 내 삶의 음이 조금 흐트러졌다면 주님의 섬세한 손길에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완성하시는 사랑의 조율사이시니까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과 환상의 하모니로 이 아침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주님으로 참 행복한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삶의 조율자 되시고 지휘자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들도 지휘자의 인도에 따르지 않으면 소음이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 삶을 조율하시는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천상의 소리로 가득할 줄 믿어요. 오늘 하루는 말씀과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주님께 스며드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방송 가족 분들 함께 해주고 계세요. 뒷자리 9507님, 새벽 기도 후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하면서 출석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새벽 기도 마치시고 또 걷고 계시는군요. 혹시 이 야외 이 바깥을 걷고 계실까요? 오늘 또 비가 어제 좀 내렸고 오늘 아침은 굉장히 또 맑게 개고 있는 하늘인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새의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걷기 운동하면서 샬조와 청취.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6809님께서도요. 25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힝! 힘차게 외쳐주셨어요. 아,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우리 6809님 덕분에 매일 아침 또 이렇게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음에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주자리 7694님, 비가 그치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이 아침, 제 삶에도 밝은 소식으로 가득한 아침입니다. 샬 조화까지 함께하니 더욱 완벽했네요. 히히. 모두 샬롬이라고 외쳐주셨어요. 아, 우리의 삶에, 우리 7694님의 삶에 밝은 소식이 가득한 아침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어떤 소식일지 궁금하면서도 이런 소식을 또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함으로 가득한 이 아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 7694님 은혜 나눠주셔서 복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주자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주. 피디님 제가 오늘 깊게 자서 그런지 오늘이 토요일인 줄 알았어요. 방송 나와가지고 아 오늘 금요일이지 했답니다. 모두 오늘만 힘내세요. 오늘만 버티면 3일 쉽니다 외치셨어요. 아니 얼마나 깊게 주무시면 오늘이 토요일인 줄 알았다. 아 정말 푹 주무셨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4420님은 완전 남는 장사예요. 완전 이득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금요일이었다. 오늘 하루만 더 지나면 또 토요일인 거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4420님 늘 이렇게 아침 또 함께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항상 아침이 더 유쾌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4420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오늘도 아름다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멋진 보석 PD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김정은 자매님의 이 미끼만도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야 마치 감사노트처럼 이 감사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군요. 저도 우리 2642님 덕분에 참 감사한 이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외쳐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1371님 샬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보석 PD님의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 얼마 남지 않았다. 아자아자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복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 복된 금요일 아침 우리 함께 힘차게 화이팅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37 하나님 참 잘 오셨어요. 이 시간 출석 체크 받을게요. 오늘도 우리 삶의 지휘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바라면서 요 두 글자 어떨까요? 순종, 순종 두 글자로 출첵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시기 전에 마음으로, 입으로 한 번씩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님께 순종한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 외치면서 순종 두 글자로 출첵 이벤트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한 분 모셨어요. 매주 금요일 코너 바로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일명 믿기만.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0: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1: 믿기만
0: 박수. 금요일 아침은 믿기만으로 열어야 돼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믿음의 기업을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귀한 후원으로 섬겨주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포항교통방송의 언성 히어로, 믿음의 기업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저의 믿음의 파트너 먼저 오셨어요. 이 톡톡 튀는 에너지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목소리의 소유자, 바로 한동대학교 김정은 자매님 오셨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아, 완전 우리 정은 자매님의 목소리로 완전 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0: 자매님, 한 주 잘 지내셨나요?
1: 네, 이번 주도 주님께서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행복이고 감사임을 알려주셔서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0: 와, 주님께 되게 감사함을 올리고 있고요. 네, 자매님 이어서 나눠주시죠.
1: 네, 사실 이렇게 금요일 아침마다 각종 방송에서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날이 저에게 한 주의 가장 기쁜 마무리면서 우와. 또 다음 한 주를 살아낼 힘을 되게 얻는 것 같아요.
0: 정말이요?
1: 정말 진심으로요.
0: 진심으로요? 와. 네, 자매님 그거 아세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요, 우리 자매님의 이렇게 은혜로운 목소리, 아주 싱그러운 이런 멘트 하나하나 덕분에 오늘 하루를 또 거뜬히 이겨내실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으로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매님께서 또 이 한 주, 또 이 미끼만 이 샬조아를 바라보면서 달려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가슴이 막 뿌듯해지고요. 이 시간 빨리 한번 나누고 싶어요. 우리 정은 자매님이 미끼만 청년 리포터로 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지역 청년들을 위해 또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소식 나누어 가면 좋겠는데 이번 주 이 따끈따끈한 소식 있을까요?
1: 네, 이번 주 따끈따끈한 소식은 마음이 두근두근하게 해질 것 같은데요.
0: 예.
1: 청년이여 결혼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리스천 청년을 위한 이성교제 및 결혼이야기 특강과 함께 미혼 크리스천 청년 매칭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0: 네.
1: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6월 3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길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청년회 전국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선착순으로 남녀 각 40명씩만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하니
0: 예.
1: 관심이 있는 포항의 믿음의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갖길 바랍니다.
0: 와, 막 구미가 당깁니다. 아, 청년이여 결혼해라예요? 뭐예요?
1: 청년이여 결혼하라.
0: 청년이여 결혼하라. 아, 이 타이틀에서부터 뭔가 담대함, 이 믿음의 선포인 것 같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1: 6월 3일에 진행됩니다.
0: 그럼 그 지방선거 있는 날이네요. 그날에 또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아침 몇 시부터, 제가 듣기로는 뭐 몇 시간 동안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1: 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진하게 만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마 이 매칭이 안 되면 못 나오지 않나. 그런 스타일의 스파르타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년분들 많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많이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자리 2312님 샬조아 순종하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9402님 순종 오늘의 출첵 제시어 두 글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순종 두 글자로 출첵 제시어 받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순종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포항기쁨 방송의 언성 히어로 믿음의 기업 성도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더불어 포항시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정은씨, 우리 뒷자리 2642님께서요. 순종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자발적 이행시. 정말 귀합니다. 제가 한번 운을 띄워드릴게요. 순!
1: 순한 양 같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0: 종!
1: 종의 모습으로 오늘 보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0: 할렐루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아, 우리 2642님은 매번 이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이런 이행시의 소유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제자리 2312님, 순종, 순종으로 승리하라. 아멘, 아멘. 9507님, 무더위를 이기고 잘 다녀왔습니다. 1772님께서도요, 순종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안녕하세요, 보서PD님. 오늘은 여동생이 놀러와요. 너무 기쁘고 설레네요. 복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 여동생분이 놀러 오신다고 이렇게 기쁘고 막 설렌다고 표현하시는 아마 오라버니, 오빠가 아니실까도 생각이 드는데 자매님, 혹시 이렇게 형제님이 계세요?
1: 저는 여동생 두 명이 있어요.
0: 아, 여동생 두 명이 계시는군요. 우리 동생이 이렇게 놀러 온다고 할 때 기쁘고 설레는 경우가 있나요?
1: 저도 포항에서 이제 본가 예. 올라갈 때 막내 동생을 볼 생각에 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어떻게 약간 장난치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저는 우리 누님이 계시는데요. 이 누나가 제가 이렇게 6살 터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누나한테 막 가면 딱히 반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누나 듣고 계세요? 우리 1772 누님은 정말 귀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동생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팀의 승리에 조용히 기여했던 영웅. 이처럼 포항교통방송의 사역에도 조용하지만 문근히 귀한 동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언성 히어로 자매님 누구시죠?
1: 네, 이번 주 언성 히어로는 바로 형상강 로터리 케이지 모빌리티 팀장이신 오천제일교회 김성길 집사님이십니다.
0: 집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집사님, 드디어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소개하게 되는데요. 본인 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려요.
2: 네, 저는 오천제일교회 김성길 집사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이른 시간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자, 우리 집사님께서 이 근무하시는 대리점에서 이 주유 상품권을 매주 선물로 협찬해주고 계시는데요. 방금 전에 선물 스폿에도 이런 멘트가 나갔었어요.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서도 참 호응이 좋은데 특히나 요즘 같은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 자, 처음에 협찬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집사님?
2: 처음 극동 방송을 듣게 된 계기가 우연히 네. 이제 한번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고 순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계속 자주 듣게 됐어요. 매일.
0: 네.
2: 매일 듣다 보니까 또 그 스팟 아까 스팟
0: 그죠. 그,
2: 네, 광고 나가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0: 예.
2: 네. 저도 뭔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해서
0: 우와.
2: 회사에 건의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우와. 정말 귀합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께서 더더욱이 너무 귀한 이유가 이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이렇게 사업주나 대표님이라면 본인이 바로 결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좀 있겠지만 우리 집사님은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좀 영업이나 직장 일 가운데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도 우리 집사님은 그 소중한 마음을 이렇게 잘 해서 실제로 이렇게 후원까지 연결이 됐다는 점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런 마음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포항분이세요?
2: 네, 포항이 고향입니다.
0: 고향이시고 여기에서 네. 계속 계셨던 거예요?
2: 네, 네.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지금 또 많은 방송가족분들께서 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반갑다고 보내주고 계세요. 두자리 9507님, 와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정은 자매님 예쁜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우리 7240님 순정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다가 고치셔서 다시 순종이라고 센스있게 보내주셨는데 순수한 아이처럼 정겹게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순정으로 이행시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5987님께서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며 오늘도 승리하는

0: 됩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순종으로 이행시 또 이렇게 출첵제 시어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아니 자매님 아까 딱 방송국에 오셨는데 마치 예전에 어떤 그 신사들이 나오는 영국의 이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킹스 땡! 그 영화에 나오는 마치 주인공처럼 너무 멋지게 오늘 또 신사처럼 딱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첫인상 우리 자매님 어떠셨어요?
1: 이렇게 엄청 수트를 멋있게 입고 오시고 안경도 되게 맞아요. 특이한데 엄청 네. 멋있으신데 이렇게 보조개가 살짝 들어가셔가지고 아~ 뭔가 멋있으신가 귀여우심이 같이 이렇게 있으신
0: 야, 이 멋과 귀여움이 서로 공존하는 집사님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많이 불구스름해진 것 같은데요 집사님 요 평 어떠십니까?
2: 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0: 아, 마음에 든다. 정말 좋은데요. 저도 완전히 공감되고요. 아니,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되게 뭔가 잘 딱 갖춰지고 되게 정갈한 느낌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뭔가 이렇게 마음의 몽글몽글함, 수줍어하시는 이런 모습도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또 집사님께서 이렇게 직장에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려는 분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 지자님,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2: 결혼 이후에 아이를, 딸을 3명 연속적으로 이렇게 낳고 집사람은 송여진 집사님인데
0: 네, 우리 집사님이시군요.
2: 네, 모태신앙이었고 결혼 후에는 이제 교회를 못 나가다가 아이들을 낳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0: 그래요.
2: 네, 그때는 저는 이제 믿음이 없었고 이제 주일날 아이들과 같이 가족과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교회를 그냥 예, 막연히 이렇게 가족과 함께 같이 다녔는데
0: 예.
2: 14년도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전신 마비가 왔었어요.
0: 집사님께서요?
2: 네네. 그래서 이제 119 응급차가 오기 한 10분 정도 도로 바닥에 12월 달이었으니까 굉장히 추운 날이었겠죠.
0: 네. 네. 한겨울이잖아요.
2: 네. 그때 아이들이 2살, 4살, 6살이었으니까 제 몸이 전신 마비가 오니까 이제 정신은 맑은데 몸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 저의 몸보다 이제 아이들이 먼저 가족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0: 그 사고 당시에요.
2: 네.
0: 현장에서.
2: 네. 그래서 이제 응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서 이제 다행히 운이 좋게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0: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정말.
2: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건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조그마한 불편함이고요. 그때 이제 교회 분들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2: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 워낙에 이렇게 밝게 계시고 이 구김이 없으시다 보니까 저는 상상 못했어요. 이렇게 또 어떤 인생에 또 이런 굴곡이 있었을지. 그 오토바이 사고 언제였다고요 집사님? 2015년?
2: 14년 네 12월 아마 31일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0: 지금 거의 12년 13년 전의 네, 이야기인데 네. 그 가운데 저는 상상이 잘 가지 않아요. 네. 하지만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그 가운데 그 찰나의 순간에 그때마저도 우리 가족을 먼저 또 생각을 하셨던 우리 집사님이셨다고 또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집사님이시잖아요.
2: 네.
0: 마음을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또 믿음 생활을 또 하고 계시지만
2: 네.
0: 그 가운데 또 가장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아프신 모습을 또 보면서 우리 사모님께서도 굉장히 좀 마음을 아파하시지 않았을까요? 집사님. 그죠?
2: 병원에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침착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0: 아, 우리 사모님이 생각보다 침착하셨다.
2: 네. 저는 이제 막 예.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막
0: 그죠 그죠.
2: 네, 좀 팔짝팔짝 뛸 줄 알았는데 너무 의연하게 대처해서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
0: 혹시 우리 사모님 집사님 티?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네. 웃을 수 있고 좀
2: 맞습니다.
0: 웃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정말 너무 놀랐고 이렇게 마음도 황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제 사모님이시죠.

0: 우리 사모님께서 이미 믿음 생활을 또 오래 하고 계셔서 또이 믿음으로 굳건히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감히 한번 넘겨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사모님께 이렇게 또 지금껏 함께 하시면서 많이 서로가 사랑으로 함께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메시지 한번 띄워주시죠, 집사님. 예. 대본에 없던 얘기거든요. 네,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지금 청취하고 계시겠죠?
1: 지금 아마 자고 있지 않을까?
0: 그래요. 그럼 제가 요거를 녹음 파일로 드릴게요. 꼭 전달해 주시죠.
1: 결혼해서 당신보다 나이는 많지만 철이 없는 남편을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요. 아이 세명 키우면서 이제 늦게나마 제가 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까지 잘 이겨내줘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1: 송여진입니다.
0: 송여진 집사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7673님 보조개 집사님 샬롬이라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집사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생방 청취 중이십니다.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 감동 받으셨을 거예요. 1772님 순수한 웃음 가득한 방송, 정이 넘치는 방송, 포항교통 방송 하트 5개 드립니다. 순정으로 이렇게 이행시를 아주 스무스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우리 김성길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후원 광고 방송 듣고 있어서 그런지 참 익숙해서 궁금했는데 반갑습니다라고 우리 집사님께 반가운 인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오천제일교회. 우리 박성열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요. 교회 자랑이나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너무 우리 집사님을 이 방송을 혹시라도 듣고 계신다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1: 그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제가
0: 네.
1: 준비를 좀 했습니다.
0: 와! 예, 준비가 대단하십니다. 한번 펼쳐주시죠.
1: 네. 이제 우리 오천제일교회는 권사님들의 호탕한 웃음과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께서도 큰 격식 없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정이 있는 교회이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특히 박성렬 목사님의 말씀 중심의 깊이 있는 설교를 통해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0: 아,
1: 교회입니다.
0: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박수!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극동방송 청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너무 기쁘고 또 반갑고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천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으로 또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 차량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요, 정말 이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믿음 생활, 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한분한 분이 다 전도의 대상이 될것 같기도 해요. 혹시 근무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좀 있다면 나눠주실까요?
1: 직업의 특성상 고객분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0: 그렇죠.
1: 실질적으로. 근데 먼저 이제 교회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끔씩.
0: 계세요.
1: 네네. 저는 이제 우리 사무실 직원들한테 항상 교회 나가자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자고 얘기하고, 합니다.
0: 우리
1: 네.
0: 집사님께서요.
1: 너무 무겁게 또 접근을 하면 또 부담 가질까봐
0: 그죠?
1: 좀 이렇게 장남스럽기도 하고.
0: 직장 동료 분들께 또 믿음을 증거하고 함께 나가자고 말씀하시는 게 어찌 보면 이게 대단한 좀 용기가 결단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용기를 내셔서 정말 좋은 우리 복음, 생명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시는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
2: 네, 이렇게 근데 주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게 저희의 마음속에선 크지만, 사실 이게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0: 그렇죠.
2: 결단과,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또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보는데,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신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0: 더 열심히 읽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집사님께서 또 그런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륙사인님께서요, 지금 검색을 하셨어요. 인터넷에 어떤 블로그 이렇게 다 들어가셔서 우리 김성길 집사님께서 이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캡처해서 이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표현이 괜찮을까요? 재간둥이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집사님, 네. 이렇게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먼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 네, 간혹 계시더라고요.
1: 우리 집사님께서 네. 이렇게 뭔가 그리스도의 미소로 반겨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이게 고객분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제 경험상. 이게 이런 얘기를 해도 받아주겠구나, 이렇게 통로가 되겠구나 싶으면 이제 고객분들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이 모습만 봐도 정말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로운 나눔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영어 찬양 한 곡 듣고 올게요. Blessed Assurance.

0: 매주 금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믿기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사님 평소 그돈방송 청취하실까요? 청취한다면 이유도 좀 궁금하고 아까 나눠주셨던 내용 중에 이 극돈방송을 잘 청취하다가 나도 저렇게 믿음의 기업에 한번 후원하고 싶다라는 감동이 왔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셨는데 우리 평소 극돈방송에 대한 어떻게 좀 마음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찮게 한 3년 전부터 이제 극동방송을 청취하다가 너무 방송이 좋아서 네. 이제 계속 듣게 되었고요. 그 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 또는 어떤 그 뭐 큐티 말씀 이런 걸 들으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0: 동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극동방송에
1: 예.
0: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라는 말을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1: 우린식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너무 감사해요. 요 멘트를 저희 모든 방송 가운데 프로그램 가운데 마지막에 이 PD들 아나운서들이 멘트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바로 극동방송의 정체성을 담아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극동방송은 세상 방송과는 다르거든요. 수익 광고 없고요. 그 가운데 오직 복음만 순수 복음만을 전파하고 있기에 이 순수 복음 바로 생명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매일 아침 이 방송을 할 때 그 멘트 할 때가 가장 가슴 벅차고 아 나도 오늘 나 지금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하고 있구나 생각해주는 그런 멘트여서 참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통했네요. 우리 자매님께서도 요 멘트 들을 때 좀 마음이 어때요?
2: 네,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렇죠. 말을 딱 여기 처음 와서 보는데 아, 이 말이 되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사람 간의 이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아멘. 마음이 딱 편안해지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1: 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말이 아닐까 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이처럼 참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으면 그 듣는 데에서 믿음이 새롭게 나는 줄 믿습니다. 지사님, 극동방송을 후원하면서 얻었던 유익이나 이런 기쁨, 섬기는 기쁨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주유 상품권도 갖고 오고 사용도 하실 것 같은데
0: 네.
1: 그 가운데 어떤 스토리나 이렇게 뿌듯했던 점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죠.
0: 뭐 짧은 기간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나눔을 하는 걸 좀 좋아해요.
1: 네.
0: 누구나 다 아마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내 거를 나눔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걸 받고
1: 행복해하고
0: 행복해할 때 그런 네 기쁨을 같이 느끼거든요.
1: 네.
0: 많이 나누고 싶은데 많이 없어서.
1: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나눠주고 계시고요. 네.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나눔을 좋아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참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부어주시고 통로로 삼아주실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이런 감동이 오네요, 집사님.
0: 네, 감사합니다.
1: 뒤자리 3924님, 보서 PD님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3924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혹시 아까 이렇게 나눠주셨던 어떤 사고로 인한 그런 믿음의 여정 뭐 이런 스토리도 나눠주셨지만 관련해서 좀 더 간증의 이야기도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0: 매 순간 네, 큰 뭐 이벤트는 없었지만 네, 매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너무 이제 염치없지만 하나님한테 매달리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 고민했던 걱정거리들이 이게 맞나 할 정도로 해결이 돼요.
1: 네. 그래요.
0: 그럴 때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느끼죠. 네.
1: 네. 진짜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집사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시는 모습이 제가 순간 그 시편의 다윗의 모습이 겹쳐서 막 상상이 됐습니다. 시편도 이 다윗이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주님께 엎드리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 예배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처럼 우리 지사님께서도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시는 분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 추천 찬양이 아까 한 곡 있었어요. 정말 저도 사모하는 곡인데 이 찬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좀 나눠주시고 싶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귀한 찬양이에요.
0: 저희 교회 25년도에 주제 찬양이었는데요.
1: 네.
0: 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1: 맞습니다. 네.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찬양을 들으면 우리 자매님도 좀 이 찬양 알까요?
2: 네, 저도 너무 잘 알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때 엄청 많이 불렀었는데 이 찬양만 하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우러나는 이런 진짜 깊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런 준비되는 찬양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합니다.
1: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0: 을더 깊게 만나게 되는 또 찬양이 그런 통로가 될 때가 있어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또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스토리 오늘 나눠주고 계셨는데 지사님 정말 이 친절한 서비스와 예수님 닮은 미소로 우리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계시듯 저희 포항극동 방송 지난 25년간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파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집사님과 좀 비슷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런 포악돈 방송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1: 25년 동안 변함없이 복음과 소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방송 되길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또 축복에 이렇게 메시지 전해주셨고요. 1772님. 집사님, 힘든 순간 잘 이겨내시고 나눔을 통해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계시네요. 축복합니다. 피디님, 한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또 귀한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정은 자매님께서도 오늘 좀 감동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2: 네, 이렇게 옆에서 집사님을 보시는데 정말 그 나눔을 했을 때 기쁨을 얘기하실 때 너무 정말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인자한 예수님의 이렇게 미소를 가지고 계신데 그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사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한테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정말 귀감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미소를 닮은 우리 집사님 정말 귀하고 귀감이 됩니다. 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 우리 두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우리 집사님, 또 자녀분 세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기도 제목도 많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실까요?
1: 지금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부모님이 조금 편찮으시고 둘째가 조금 이제 아픈 상황인데 지금 순간이 조금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한테 기대면서 이겨 나가려고 기도 제목을 적어 봤는데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부모님 건강, 사춘기 지나고 있는 우리 세 딸, 마음과 걸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게요. 우리 또 귀한 기도 제목, 간절한 제목 보내주셨는데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우리 김성길 지사님의 이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믿음의 기업 코너도 너무 좋아요. 비온후 개는 하늘처럼 마음이 시원해지는 아침입니다. 집사님, 자매님, 피디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프닝 때 자매님께서 극동 방송을 들으면 힘이 난다 했었는데 저희들도 들으면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나는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함께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자매님, 감동이죠?
2: 네, 저한테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감동과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0594님께서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정말 또 예수님의 이런 귀한 통로가 되지 않나? 저희를 위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아침입니다. 뒷자리 4714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가 됩니다. 선한 사랑 실천하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형산강 로터리 KG 모빌리티 팀장이신 오천제일교회 김성길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 은혜로운 간증으로 이 시간 수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은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두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뒷자리 2312님, 집사님의 가정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늘 이렇게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 또 게스트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함께 사랑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출첵제시어 순종으로 드렸는데요. 우리 뒷자리 7673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샬롬 좋은 아침을 통해 우리 방송가 족분들과 함께하는 이 아침이 참 귀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서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1: 1분 찬송.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첫째, 환난은 경하고 영광은 중함을 압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에 유다의 왕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강성하여 갑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환난을 겪으며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짐으로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잘생긴 사울의 달콤한 맛을 한번 보더니 망하고서 7년 6개월이 지나도록 환상이 깨지지 않아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과 이스보셋, 군대장관 아브넬까지 다 죽어서 믿을 대상이 없어지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스스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 이들을 기다렸어요.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계속 통과하며 날마다 신본주의로 처리하는 선택을 했기에 결국 백성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고해요. 다윗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번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을 받고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다. 4절 5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고해요. 만감이 교차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살 때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기름 부음 받은 후 20여년 동안 얼마나 모질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3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간 왕 노릇을 했다는 것은 고난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고 수없는 매를 맞고 옥에도 수없이 갇혔던 바울은 이 같은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불륜과 딸의 강간, 두 아들의 반역과 죽음을 겪지요. 다윗처럼 복을 받아도 죽는 날까지 죄와 슬픔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 나라와 자기 악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환난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이 땅의 고난은 너무 짧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나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아픔은 무엇인가요? 고난과 영광을 거꾸로 비교하지는 않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둘째,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자 좋은 수원을 가진 천연 요새이며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기려고 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복을 명령하신 땅이지만 여호수아 이후 400년이 되도록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이기에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는 조롱 속에도 위축되지 않고 사울과의 오랜 전쟁으로 알게 된 수로를 통해 들어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이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가 됩니다.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고 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도 끊임없이 성을 쌓아 방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와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이 확장되고 일이 진척되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강성해지는 비결은 결코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사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끝없이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도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인가요? 나의 가정과 일터는 점점 강성해지고 있나요? 즉,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리 잡은 피해의식으로 불신 결혼을 했지만 한 고륙이 되어주는 지체들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소위 K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알코올의존재 아버지로부터 너 때문에 술을 마신다라는 말을 들었고 공부 잘하는 여동생과 비교당하며 차별받았어요. 피해의식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켰지요. 급기야 불신 결혼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떠나 남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꿈꾸던 행복이 깨지면서 동생의 인도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만 시간과 정성을 들이니 남편은 교회를 싫어하다 못해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제야 저는 열방 선교보다 내방 청소가 먼저라는 말씀이 이해되어 날마다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들어온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신경정신과에 갔더니 상담사는 배우자의 동의하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세요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공동체 지체들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 남편도 공동체를 신뢰하며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어요. 나를 포장하고자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애쓰는 모습도 날것 그대로의 냄새 나는 모습도 공동체 지체들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한 고륙이 되어준 지체들 덕분에 저는 지금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족과도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던 저를 이제는 무장해제하여 편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유치부 아이가 결석하면 어머니께 전화 심방을 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0: 개척해야 할 새로운 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단계를 통과하면 또 다른 단계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난공불락의 성도 반드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며 신본주의로 한 걸음씩 처리해 나갈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의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37의 통일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의 훈련을 견뎠듯이 저희도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며 신본주의로 처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을 짧게 여기는 믿음을 갖길 원해요. 육이 무너지는 만큼 영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든든해 보이는 배경과 직장과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조롱당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까지 위축되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의 인생이 우리와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제1교회에서 베리트 부부학교를 시작합니다.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토요일 5회 과정이며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사무총장이신 오강근 목사부터 지구촌 가정훈련원 상담소장 최수경 소장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영성, 부부 성격 분석,

분석 그리고 부부 대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선착순 15쌍의 부부를 모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4-3311 포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평해 제1교회에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며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해 은혜를 전합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오니 사랑의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1-255-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 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운 일상을 위한 시니어 3색 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크로스 십자가의 사람들 경계를 넘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포항제일교회 121주년을 맞아서 올 초부터 교회에 주신 비전을 새롭게 하고 모색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함께 세미나도 듣고요,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모세의 영적 유산을 안고 여호수아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Where we are going,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데 지금 어디쯤 와 있나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모세의 삶이 딱 120년이잖아요. 121년째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 앞에 섭니다. 얼마나 두렵고 긴장 또 설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베드로전서의 주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흐리를 동이라 했을 때 출발 준비를 해라, 이게 유월절을 말한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출애굽하는 것과 대단히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본문은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2: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0: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불렀는데 너희들만 아니라 세계가 다,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데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규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말씀이 똑같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쪽은 제사장 나라로 한쪽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다르게 번역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약이 맞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후드 아니고요, 제사장 나라, 프리스틀리 킹덤,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새 번역,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다행히도 바로 잡혔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대한성서공의 공식 본문입니다. 2017년에 제가 교수로 있을 때에 당시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가 이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제사장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 잘못된 번역이다. 그때는 외로운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한국 공인성경에 반영될 정도로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교리, 만인 제사장론 잘못되었는가?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다음 주일에 조금 더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닌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나라니까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 제사장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 혼자는요 약합니다. 제사장 노릇 감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신앙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함께 세상을 향해서. 세 번째,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존재예요? 타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 이 사람들만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만 복받으라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백성들을 복주려고 제사장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이라면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복받을 대상인 겁니다. 교회가 제사장 나라라면요, 마찬가지로 온 세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포항제일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선은요, 늘 이웃을 향해 가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 We Cross, 십자가의 사람들 경계를 넘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는 늘 경계를 넘어가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121년째 시작하면서 넘어야 할 경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웃과 세계를 섬겨야 됩니다. 포항제일교회는 이때까지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잘 섬겨왔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제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십니다. 소박하게는 담 넘어 전도 공동체별로 몇 해째 봄에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웃 마을 가서, 시골 마을 가서 전도합니다. 이 교회들이요,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요, 여러분 아시죠? 외지에서 사람들이 수십 명, 뭐 백여 명 이렇게 가는 것만으로도 이 마을의 뉴스가 되고 얼마나 활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함께 가서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 가정 방문하여서 기도해드리고 봉사하기도 하고 말친구가 되어드리기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각 교회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대하고 설레면서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각 공동체별로 오늘 밖에 나가시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현장에 함께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강 건너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청소년 일부는요, 캄보디아 해외

0: 선교 갑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에 이렇게 생활 반경을 넘어서서 우리하고 전혀 형편이 다른 선교지에 가보는 것이요, 인생에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세대의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세대 단절이 심각하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세대 소통이 잘 됐는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문화적으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단절이 더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문화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편한 방식이 있고 젊은이들에게 맞는 방식이 있어요. 서로 존중해주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배려해줘야 됩니다. 교회 문화는 좀 더 경쾌해져야 되고 자유로워져야 되고 좀 더 창조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교학상장, 서로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비전 세미나 하면서 서울 드림교회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정말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와 어린이들과 호흡을 맞추는 일에 정말 탁월한 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잘 이용해서 이해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 이끌고 가야 된다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신앙 자기 리듬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새로운 문화를 무조건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본질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도성장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나왔죠.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때문에 소홀했던 본래의 가치를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도성장 시대가 지나와서 새로운 시대가 그 시대에 놓친 것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가치가 뭔가, 여호수아도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0: 아멘. 시대가 바뀌어도 강을 건너간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 사는 동안에도 놓지 말아야 할 본질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 베드로 전서는 더 실감나게 같은 진리를 표현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1: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0: 아멘. 간단한 아기들이 엄마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나이가 좀 들면요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놀러 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간단한 아기들 뭐 있습니까? 온 전심전력 다해서 엄마 젖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모유를 먹고 자랐구나.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살아남은 게 기적입니다. 남자 아기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 시대에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고 왕자로 자란 것도 대단한 건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거는요 친엄마 품에 자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친엄마가 월급 받아가면서 요즘에는 그런 거 있죠. 자기 부모 모셔도 나라에서 월급 주죠.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일입니다. 친엄마가 월급 받아가면서 아기 때 키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입니다. 요즘의 심리학 이론에 보면요 애착 이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한 생후 3년 동안에 정말 친밀한 사람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인성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부터 정말 특별 대우하셨네요.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 섬세한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이 신령한 젖 생각하면요, 제가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요, 옛날에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우량아 선발대회. 그래서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좀 돈이 많고 부자고 좀 잘 배운 사람들은 유행처럼 모유 안 먹이고 분유 먹이는 이게 좋다 하던 시대. 1971년도부터 이게 아주 인기를 끌었는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분유 회사가 후원하고 방송국이 중계하면서, 뭐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 이렇게 퉁퉁한 아이들 보고 막 이 킬로그램 재 가지고 상 주고 하는 게요. 그 이전 시대에는 이게 아이들 영아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있었지만,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만이 염려가 되고 이게 분유 광고가 되어 버려서 안 좋다, 모유가 좋다 이러면서 198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희한한 시대, 이상한 시대였어요. 그 꼬마들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애들을 저울에 달아가면서 순위 매기고 상 주고 박수 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 다닐 때 누가 잘하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경쟁하고. 지금 없어졌죠. 어쩌면 우리 교회 교육도 이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 가고 취직할 무렵에요, 이런 광고 있었죠.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평생이 베이비 때부터 경쟁이에요. 그 성장 제일, 1등 제일. 여러분, 이 시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 시기에 교회도 수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너무도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좋겠지만,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성장 제일로 가면서 놓친 게 너무 많아요. 뭐 내용을 들어보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데 교회만 크게 되면 무조건 최고다, 복음의 진리를 순진하게 전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추는 이런 뒷점으로 물려나고 무조건 숫자만 늘리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요,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성장 중독 시대의 부작용들, 디톡스, 해독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교회 부임해서 사회 가면서 단 한 번도 숫자를 목표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뭐 만 명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몇백 명 뭐 합시다, 뭐 세웁시다, 뭐 선교사 얼마 보냅시다. 숫자를 목표로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자꾸 숫자 하면요, 한 영혼의 중요성을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셋째로, 시대의 경계를 넘어 AI가 대체할 수 없는 따뜻한 돌봄의 시대를 열어갈 과제가 From Efficiency, 효율에서 Empathy, 공감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발전하는 기술 우리가 잘 배워서 적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AI 세미나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열심히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임직식이 있고, 오실 강사님이 김지철 목사님, 저의 은사이신데 소망교회 한 뭐 8, 9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꽤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하고 두 분 있어요. AI로 그림 그리는 걸 배우셨어요. 컴퓨터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미드 저니라고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꽤 전문적으로 그려가지고 이 사모님이 지난주에 그림책을 출간했습니다. 놀랍죠. 이게 그 사모님이 미드 저니로 AI로 만든 그림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잘 배우고 적용하고 활용하고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이렇게 효율이 중심이 되는 기계 중심의 시대에 인간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를 교회가 고민하고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따뜻한 돌봄의 시대를 열자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We cross, 십자가의 사람들 경계를 넘다, 지리적 경계, 세대의 경계,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크로스라는 말이 넘어간다, 교차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좋은 학교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대학원들에는 오랫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이면요, 그 학교 학부에서 경제학 전공하고 석사에서 경제학 전공해서 바로 올라온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류의식, 소위 성골이란 말까지 하고, 뭐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비슷하다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좋은 학교들은 다릅니다. 경영학 석사 MBA 한다 그러면요, 학부에서 경영학 전공한 학생보다
공대 출신,

수학과 출신, 사회복지 현장 경험 있는 사람들, 예술, 음악, 미술, 영화 혹은 스포츠 전공한 학생들이 오면 훨씬 더 환영을 받습니다. 그 클래스를 모아놓으면요, 다양하잖아요. 서로가 배우는 거예요. 교학 상장이죠. 그게 바로 크로스라는 게 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고 크로스해서 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2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베이비 철치 처음 교회를 세워서 10년 동안 섬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임해서 사역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맨바닥에서 세워가는 것, 베이비 철치가 되는 것, 가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배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래된 전통교회, 큰 교회 목표하잖아요. 이게 바로 크로스의 경험이에요. 저는 학문의 세계에 오래 있었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지역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크로스고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독일에서 출판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영어로 쓴 논문이 독일에서 출판되었다. 저는 이 독일 출판사분들하고 함께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대단히 다르고요. 미국 사람들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그 자원들을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각자 인생을 살아온 경험들을 반추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함께 계획할 때에 그냥 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도요, 많은 크로스하는 경험들이 도움될 겁니다. 뭐 앞으로 전공 뭐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캄보디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열어간다 생각할 때요, 여성 리더십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린 적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탁월한 여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버리는 교회는요, 앞날이 어둡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는요, 여성들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여성 목회자 리더십 면에서 대단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 한국교회가 건너가야 할 강, 이게 앞장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 사역자 중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부 정은혜 목사님은요, 군목 출신인 거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여성 군목 1호입니다. 1호.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도 안 가는 길 용감하게 나가서 새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 정은선 목사님은요, 영화계에서 일했습니다. 한국의 최고 메이저 영화들 제작하고 홍보 책임지는 영화계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요한 강유미 목사님은요, 중국 선교사 출신이에요. 여성이 그 젊 어린 나이에 이런 그 멀리 가서 그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하는 거, 이런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크로스한 경험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도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과감하게 새로운 땅을 밝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로스라는 말이 나오면 비슷한 말이 융합이라는 말에서, 융합, 다른 전공. 지금 한국 대학들의 융복합이 막 거의 목숨을 걸고 있는데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융합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많이 아쉽습니다. 융합이 뭐예요? 다 녹여가지고 하나로 만든다는 거, 하나로. 그러면요, 진짜 융합이 되면 본래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고유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각각, 여러분 아시죠? 각각 아름다운 색깔인데 그걸 하나로 섞어 놓으면 탁한 색이 나와요. 대단히 어글리한 색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술가로서 MBA에 입학했으면 그 교실에서 끝까지 예술가로 남아있어야 돼요. 졸업 후에도 예술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자기에게도 회사에도 좋습니다. 한때 여성운동이 그랬습니다. 여자도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런 평등이 뭐예요? 여자가 남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한때 그랬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니까 여자들이 남자처럼 옷 입고 남자처럼 말하고, 저희들 대학 다닐 때 막 형 그랬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담대한 사람들은 여자도 담배 핀다. 그래서 담배 피는 게 여성 해방에 굉장히 중요한 무슨 표현처럼 여겨졌습니다. 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자가 남자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등하자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먼저인데 몸에 그렇게 안 좋은 담배 피면서 무슨 자기를 사랑합니까? 융합이 아니고 크로스예요. 남녀가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 각자

0: 남자는 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에요. 자신을 존중하는 거.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답게, 그렇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답게 나 자신의 고유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나 자신도 행복한 길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왜 못하는가? 왜 자꾸 자기 글을 자꾸 숨기고 뒤로 감추고 나다움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문화가 다름을 용납하지 않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0: 예,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머릿돌은 코너스톤, 가장 소중한 위치에 있는 기준이 되는 초석입니다. 초석. 여러분 옛날에는 집 지을 때요, 지금은 벽돌을 가져오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서 가져오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최고 먼저 하는 게 쓸만한 돌을 고르는 거예요. 골라서 가장 멋지고 좋고 단단한 돌은 뭐예요? 코너스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원찮은 돌은 그 옆에, 더 시원찮은 건 그 옆에, 볼품없는 건 저 뒤에, 그 뒤에도 두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영 별로다. 이게 있으면 집의 가치가 훼손된다. 그러면요, 그게 뭐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건축자들이 버린 돈, 이 인간은 사회에 해만 되지 전혀 도움이 안 돼, 죽여야 돼. 그게 십자가라는 거, 그게 세상의 평가라는 말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세상이 최악이라 평가해서 죽여버린 바로 그 사람이, 영문 밖에까지 가서 죽여버린 그 사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 판단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여자가 뭘 해? 그런 생각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파괴적인가, 이 세상의 이 기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가를, 잠재력을 해치는가를 십자가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그 모든 잘못된, 왜곡된 인간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위축되고 열등감에 살던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요, 그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헛된 자만심을 무너뜨립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0: 예, 너희가, 여기서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었고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기는요 이방인들을 보고 야 너희들 땡 잡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리는 본래 자격이 있는데 너희들은 아니잖아, 너희들 땡 잡았네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나 이 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요게요, 구약 성경 호세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나면 다시 그 이름을 얻을 것이다, 압니다. 로루하마, 긍휼하심을 여기지 못함 받은 자였는데 루하마로 바뀔 것이다 라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호세아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도 본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고멜의 자식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외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백성 되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시면, 어떤 명문대학이 있어요. 너무 좋은 대학이에요. 어느 해 특례 입학생들이

0: 확 들어왔습니다. 시험도 안 보고. 선배들이 너희들 땡 잡았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는데 막 자랑하고 막 깔보고 그래요. 그리고 후배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선배들이 하도 잘난 체하고 폼 잡고 다니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옛날 학적부를 우연히 보니까 그 선배들도 특례로 들어왔어요. 어우, 그 학교 들어오기 전에 성적은요, 더 못해, 더 못해. 입학적 실력은. 우리보다 더 형편없어. 그 선배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옛날 학적부가 뭐예요? 호세아서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로암이었어. 너희들도 내 백성 자격 없었어. 내가 은혜로 받아주는 거야.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귀족이나 왕이나 천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 큰 사랑도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으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자부심의 근거를 다 해체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해체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어졌어요.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벽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십자가로 우리가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너머에 사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고백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들 경계를 넘다. 우리의 시선은 강 건너에. Eyes across the river. 우리의 기도는 내일을 향해 prayers for tomorrow. 우리의 사랑은 strangers, 낯선 이웃들에게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교회 비전을 선포하고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누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이제 설교 후에요. 우리 각 사역, 특별히 강을 건너는 사역을 함께 우리 교회 내적인 사역, 뭐 찬양대, 또 교육부서 이런 다음에 소개하고요. 강을 건너서 외부로 가는 사역들 중점적으로 함께 소개하고 우리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마치고 나면요. 나가시면 광장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 이런 보시면요. 예배만 드려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사회 각 분야에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 가는 분도 있고요. 환경운동하는 분도 있고요. 뭐 반찬 만들어서 이웃 주는 분들도 있고요. 모든 사역을 다 망라해서 소개합니다. 내가 직접 캄보디아 가고 또 전도하러는 못 가도 직접 교도소 방문 못해도 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아, 인정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멋지십니다 격려하고 그러면서 나로부터 조그만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미셔널 커뮤니티 선교적 공동체로 자라가는 복된 우리 포항지역에 되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유숙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또 시선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틴 조이드 론슨의 말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또 시선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선택과 행동이 필요하겠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승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순간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살피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임재, 시선 앞에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게요.